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나 극동방송 PD들이 몸을 날려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괜찮은 아침 찬양예보 네, 마쳤고요. 남은 시간은 찬양을 좀 가득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힘찬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주님의 사랑.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계속해서 신입 단원을 언제든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네,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52-229-9000번 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린이들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물질의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감정의 위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들, 위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위기의 때에 주로 대부분 먼저는 세상을 기웃거려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기웃거려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보다는 세상의 식과 법을 따릅니다.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라면 그 물질로, 사람이란 사람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라면 그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해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봤는데 안 돼요, 하다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제게 만약에 손을 내민다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의논하고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제서야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인생들에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시는 자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타 종교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신에게로 나아가요. 종교도 인간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 인간에서 출발해서 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게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을 다루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사건을 다루세요. 악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조명하면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셨는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마치 미국과 같이, 미국이 50개 주에 연합된 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5개의 도시 국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아가드이고 가드의 아기스 왕이었죠. 이렇게 도시 국가들로 연합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벡에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수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벡에 군대를 모을 때에 이 아벡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윗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수하예요? 가드의 왕 아기스의 수하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잊었을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잊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를 얻었고 이제 두 아내와 함께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블레셋 망명을 하면서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주변 민족들을 치면서 진멸하면서 혹여나 자신의 그 만행이 고발될까 싶어가지고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강도짓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아기스에게 뇌물로 주고,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 강도짓, 살인을 일삼으며 1년 4개월을 보냈던 다윗이었는데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떠났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블레셋의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근데 이 지금의 다윗은 스스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보게 되면 2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어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은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제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비속어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 맞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강을 건넌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있을 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도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좀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기스가 눈에 뭐가 씌였는지 다윗이 너무나 예뻐 보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수년 수개월 동안 과장된 거죠. 다윗이 1년 4개월을 있었는데 수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허물을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나의 신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전쟁에 참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여인들의 노래를 상기시키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을 잊었습니까?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장가가려고 사울의 딸,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적들이 있으니까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가드의 왕 아기스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반백들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 다윗 보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너는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는 좋은데, 근데 다윗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여기서 말한 내 주 왕은 누구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예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사울이에요. 사울을 원수라고 칭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 연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려고 하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막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방백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반대로 되면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윗 스스로가 이 공경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억지로 이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블레셋에서 외롭게 고립되게 소위 왕따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왕따가 뭘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백성.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왕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여나 외로움, 고독을 못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로움, 고독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외로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독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 부른 데가 많아,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그들 만나봐서 뭐 해요? 세상 사람 만나면 술자리 가거나 술 마시면서 또 사람 욕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하죠? 공허하죠? 내가 왜 만났지? 가서 무슨 유익을 얻었지? 있을 때는 웃는데 돌아올 때는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쳇바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외로움이 필요해요. 고독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고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구가 없더라고. 물론 제가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요, 사실. 없고, 목사님들도 사실 따로 제가 이제 애써서 만나는 분, 제가 사람을 애써서 찾지 않거든요. 애써서 만나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외로울까요? 제가 고독스러울까요? 고독할까요? 제가 만난 이가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가 되는 이가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죠. 이러한 외로움, 고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퇴근해도 뭘 할까요? 퇴근을 해도 대부분 뭐 성경 공부가 없고 신방이 없는 날이면, 예배가 없는 날이면 주로 이제 화요일, 목요일이 되겠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퇴근을 하면 혼자서 카페 가요. 카페 가서 뭐 할까요? 설교 준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카페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저 알아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줄까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압니다. 궁금하겠죠. 왜 맨날 혼자 와가지고 저렇게 혼자 창가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이나 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외로움이 필요해요. 고독이 필요해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왕따 됐잖아요.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 그 요셉이 외로웠느냐? 아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가 되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외로움, 세상의 고독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자고 또래의 부모님과 잘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정보를 얻으려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세상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 속에서 고립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개입하셨는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찾는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시간이 며칠이에요? 사흘 만에 들어왔어요.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들어진 시간이 며칠입니까? 사흘이에요.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었죠.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셨어요. 그것이 사흘이에요.
그 사흘이 일어나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이다.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포함한 모든 자기의 식솔들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붙잡혀갔다. 누구한테요? 아말렉한테. 아말렉이 왜 다윗의 본거지를 주둔지를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다윗이 그 전에 아말렉을 쳤잖아요. 그런 보복성이 강한 것이죠. 인생의 시련이에요. 이 인생의 시련, 그러나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가족들을 포함을 해서 다윗의 식솔들의 모든 가족들, 젊거나 늙거나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채로 붙잡혀갔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셨다.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 다윗이 사흘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 시련을 통해 다윗이 신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울어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어요. 여기서의 울음이라는 단어가 시편 137편의 울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때 울었도다. 이 울음 어떤 상황입니까? 강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을 하며 울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울었던 그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똑같은 거죠.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처자식들은 다 붙잡혀가서 공경에 처해 있는 포로가 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어떻게 찾았을까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서 살아왔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게 두 아내가 있고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이 있고 이 두 아내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편안한 블레셋의 망명길을 택했는데, 근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이렇게 화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해요. 그것을 우리가 템테이션을 얘기해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왜 이것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물질의, 사업의, 관계의, 감정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허락하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피할 길은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승리가 뭔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0: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길이잖아요. 웨이잖아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웨이가 붙어요. 그것은 이 의미는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어딜까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피할 길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서양 철학을 세웠어요. 박지성이 이름도 전혀 빚도 없이 그렇게 선수 생활을 보내다가 히든크라는 감독을 만나서 그 당시 축구계는 학연 지연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출신이 아니면 국가대표에 뽑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 무시했던 히든크를 통해서 박지성이 국가대표의 발탁을 하고 날개를 달아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히든크를 통해서 또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활약을 하고 축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가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던 박지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의 복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선도 우리의 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중과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년 전에 왔던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그 유명한 노래 중에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있어요. 그 가사의 말미에, 후렴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이 가사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숨막힐 정도의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누가 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의로 소문난 의사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요,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는 거라고 해요.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죠. 상담도 그렇고 좋은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세일즈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라 보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던 마음에는 평안이, 막막했던 걸음에는 지혜가, 또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서울대 찬양선교단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성가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 오늘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근데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요,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답답하고 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말수도 적고 수수해 보였던 사람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랑 되게 잘 통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차이는 상대방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잘 해주면요,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가 잘 된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상대방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들어준다면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내 말만 계속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익숙한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 하면서 흘려들은 때가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 어떤 걸 깨닫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더 집중해서 경청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걸어갈 길을 또 보여주실 줄 믿어요. 오늘도 다른 소리보다 혹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들 같이 불러봤습니다. 4821번님 오늘 말씀이 꼭 제 이야기 같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듣는 건 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점점 내 할 말이 많아지는 거.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상대방에게 그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제 이야기만 잔뜩 하고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성경을 먼저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다고 2705번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말씀과 떼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나의 말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또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는 보고하고 설명하느라 할 말이 많은데요. 정작 직원들 이야기, 다른 이야기 얼마나 들어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경청하는 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1589번님이 아, 그래요. 팀장님 리더시군요. 보고하고 설명하는 거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점심시간에도 꼭 일 얘기만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 계시죠? 근데 또 삶의 이야기도 좀 쉬는 시간에는 나누시면서 좀 잘 서로를 경청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7315번님이 바람을 바라보니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 참 은혜였습니다. 저도 자꾸 현실만 보게 되는데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바다 위를 걷는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9052번님이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시는 것 같고 또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단 한 번이 아니었나 봐요. 계속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듣게 하시나 본데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반복은 강조다. 그렇죠? 강조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318번님이 신청해 주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이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보겠니, 소리엘, 김수지의 찬양,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 또 하나님의 말잘 듣는 거 필요한데요.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복음.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요. 또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또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라며 또 오늘 찬양과 말씀들로 쭉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더 주님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윤선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셨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결국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 위한 방도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동굿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살찐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0: 남부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당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였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장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침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는데요. 방 안이 어둡다 보니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덮고 있던 암막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제서야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요. 비로소 아침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아무리 비추고 계셔도 염려와 두려움, 낙심이라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마음의 커튼을 여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를 비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고 목사님과 처음 이렇게 소망의 기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예, 제가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가 아니라 사랑인 교회예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아, 예. 사랑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정한 이유가 네. 있는데요. 그 이름 속에 있어요.
0: 정말요?
1: 아가서 네. 8장 6절에 보면 네. 그런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마음에 두고 품고 팔에 두라.
0: 아멘.
1: 그러니까 나의 아내. 그러니까 그 네. 인이 그 도장 인도 되고 도장처럼 그만큼 소중한 네.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나의 아내 거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의 아내 거하라.
0: 네.
1: 그리고 그 거하는 주체가 사람인 거죠.
0: 오, 그렇죠.
1: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네. 사랑인 교회. 그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0: 네.
1: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0: 정말요. 너무 풍성한 의미가 있네요. 저는 딱 보고서 인이어서 이제 사람 인자를 쓰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0: 주여.
1: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높고 낮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근키와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감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0: 아멘.
1: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또 흔적들을 담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0: 방송 가족들의 이 모든 마음을 받아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사랑의 전부가 되신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듣고 깨닫는 그런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피곤으로 힘들어합니다. 연약한

0: 자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8월에 일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8월 한 달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15번님, 항상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또 꾸준히 기도하시는 중보자신데요. 남편분께서 또 7월 마지막 주간에 또 피곤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일정이 또 잡혀있지 않아서 걱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한 일을 공급해 주시기를,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특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한결같이 삶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9215님의 남편이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 또 그 맡겨진 직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0: 주여.
1: 이에 대하여 우리 구이 이로님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두터운 믿음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저희도 915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6871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의료사고로 8년째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올해 안에 걷는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8년째 걷지 못한다는 게 참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가늠하지 못할 것 못하는데.
1: 그렇죠. 예, 여기가 참, 예, 참 걷지 못하는. 그래요. 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내부적인, 네, 어떤 상황은 잘 모르지만,
0: 네,
1: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겠다는 거죠.
0: 주여.
1: 그래서 주님만이 이 문제의 응답자이심을,
0: 아멘,
1: 간절히 신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6871번님 이렇게 하나님 의료사고로 8년째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앞에 담백하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0: 주여.
1: 그러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말은, 나는 분명히 올해 안에 걷는다. 걷게 하실 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0: 아멘.
1: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건져주시고 일어나서 네 매트를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0: 주님.
1: 주께서 이 8년 된 우리 사랑하는 687 하나 방송 가족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0: 아멘,
1: 라는 그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반드시 일어나 믿음대로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871번님, 요한복음 말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분명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6871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547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남울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이동하는 길부터 숙소와 프로그램까지 모든 과정에서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울산교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나 봅니다. 언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0: 만 아마 조만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리 그 신앙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0: 네.
1: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0: 네.
1: 주님을 만났습니다.
0: 아, 맞죠.
1: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도 우리 남울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다.
0: 아멘. 예,
1: 당연히 함께 하셔야죠.
0: 아멘.
1: 예,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476님, 이렇게 남울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가정과 여정을 위하여 주님께 그 선하신 도움을 구합니다.
0: 주여.
1: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참새가 얼마에 팔릴 것인지 그것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과 또 이동하는 길부터 숙소와 프로그램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하여 주셔서
0: 주여
1: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준비하는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이 수련대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476번님, 그 남울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울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교역자들의 어떠한 잘못으로 장기간 가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과 교회 공동체 심한 회의가 됩니다. 교회를 옮겨야 할지 견디고 계속 있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참 교회에서의 뭔가 상처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실족하게 되잖아요, 목사님.
1: 네.
0: 아, 이 시간을 참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겁지만 또 익명으로 보내주셔서
0: 네.
1: 또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보면 기도의 제목에 보면
0: 네.
1: 교역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어떤 참 저도 그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늘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드러내야 될 네, 그런 문제지만 이 문제를 제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고
0: 아멘.
1: 또 그에 대한 어떤 한 면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담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나요?
0: 아멘.
1: 그 선하신 뜻이 함께 역사하기를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익명으로 방송 가족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0: 주여.
1: 참으로 힘들어하고 무거운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느껴집니다. 주께서 우리 방송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0: 아멘.
1: 또 하나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는 그 원인이 되는 교역자들의 잘못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0: 주여.
1: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법과 그 뜻에 살아내야 된다는 그 한 목적성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0: 주여.
1: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갈등, 교회를 옮겨야 될지 계속해서 있어야 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과정에 있사온데

0: 오히려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무거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우리 익명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청취자님,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느낀 건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서 어떠한 걸 막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구한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심을 잘 아시니까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그렇죠.
1: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또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장로님, 그 장로님 내외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 마련된 장로님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게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0: 네.
1: 또 그 가운데 교회 장로님 가정께서 어려움이 있으신 가운데서도 또 주일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고 섬김의 자리에 또 잊지 않고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0: 네,
1: 참 귀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0: 그 장로님의 섬김이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애틋하게 묻어 나온다는 건
1: 네.
0: 장로님의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늘 연락되었다는 거지요. 좀 우신 장로님 같아요.
1: 네.
0: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장로님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고 있다는 이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개입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왔지만 하나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여.
0: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겨오신 이 장로님이 또 우리는 인생인지라 삶의 또 가시와 은근길을 만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사업장에 있는 어려움들을 걷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름다운 것은 한 교회 공동체로 이 장로님의 어려움을 자기의 짐으로 자기의 문제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반드시 받아주셔서
1: 아멘.
0: 이 상황이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히려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1: 주여.
0: 장로님 또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가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1: 주님.
0: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1: 아멘.
0: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길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앞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23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간절한 기도임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3233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요. 목사님, 혹시 성심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1: 아, 예, 저늘 교제하는, 예,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0: 너무
1: 예,
0: 귀여운요.
1: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0: 아, 정말요. 또 기도의 용사이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심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목사님, 뜨거운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3233, 우리 목사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강렬하게 또늘 한결같이 기도의 삶을 드리며 또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내가 이룬다고 하셔서 이 딸에게 응답하신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0: 주님.
1: 성신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놀라운 선교센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하여 그 모든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주여.
1: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심교회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비전 센터로 생명의 센터.

0: 8월 4일까지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며 세계를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삶의 방향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친구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아이들이 각 나라에서 각 분야의 정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울산 동강교회 권사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꼭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중보자로 또 함께 기도해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아들 심한빈 군께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많이 이런 비전 트립이나 선교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너무 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뭔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아간다는 게 참 귀합니다. 그쵸?
1: 우리 권사님이 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신 이 내용을 보면 영성이 느껴져요.
0: 아, 맞습니다.
1: 보면 제가 뭐 특별히 첨가할 게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이고 맞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0: 네.
1: 그걸 보면서 제가 볼 때 좀 귀하다. 뭘 더 해야 될까?
0: 네.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0: 아멘.
1: 이에 더하여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0: 아멘.
1: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산 동강교회 송상숙 근사님이 이렇게 중3 아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0: 주여.
1: 어제부터 8월 4일까지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비전 트립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꿈의 시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들 심한빈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0: 주님.
1: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삶의 방향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 은혜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깊은 통찰과 간섭을 받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든든한 믿음이 그 아들의 삶 속에 그 깊은 곳에 자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친구들과 온 교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하고 소중한 꿈을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시간 위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20살 때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들 심한빈 군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이형미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저희 딸이 가장 사랑하던 반려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충격에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공황장애, 불안증에 좋지 않은 행동까지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1: 네.
0: 그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0: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클까 가늠이 안 되는데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1: 그래요.
0: 하겠습니다.
1: 예, 참, 딸아이가, 뭐,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창조되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0: 아멘.
1: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0: 아멘. 아멘.
1: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우리 이형미님의 딸을, 자녀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형미 우리 방송 가족, 이렇게 딸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반려견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 딸아이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증상이 우울증과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성장애와 공황장애, 불안증, 여러 가지 모습으로까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0: 주님.
1: 주님께 이 문제를 그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아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아이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셨사오는데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형미 우리 방송 가족의 딸이 그 마음이 강건하여지는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영미님의 따님 가운데 그 평안함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커튼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

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 진 목사가 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천과 단기 선교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딴 섬의 지리적 한계와 목회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초월한 섬마을 교회들의 연합사역과 육지교회의 재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 진 목사가 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진 목사의 절박한 호소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해 40여 개 도시에 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던 57세 에즈라 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구금된 지 266일인 이달 3일 중국 당국의 기소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무조건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석방을 직접 요구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 상하원 의원 44명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뤄낸 이례적인 결실로 밝혀졌습니다. 진 목사는 석방 직후 8년 만에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으나 본인의 석방 이후 현지에 남아있던 동역자 8명이 정식 기소되어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며 미 의원 20여 명을 연이어 만나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목사는 미국 재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건너와 병상에 계신 94세 노모를 찾아뵐 예정이라며 수감 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 기증 활성화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최근 부산 북구 뉴코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장기 기증 서약과 생명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 기증 서약이 건강한 시민이 말기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인류애의 실천이자 보편적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235회 헌혈을 기록한 이태조 목사와 부부 기증자인 정덕수, 오차순 선교사가 참석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22세 나이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고 김채연 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 부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금촌역 인근에 네팔 이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히말라야 호프 미션을 개소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 정부의 개종금지법과 교단 전수조사 등으로 현지 사역이 제한되자 차 선교사 부부는 국내 체류 중인 10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 파주센터는 우명주 선교사가 전담하고 차기현 선교사는

0: 네팔 현지를 오가는 이중 거점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고 악성 종양 의심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앓다 센터를 통해 신앙을 얻은 네팔 청년 프라틱 랄 보하라 씨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임금 체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법률, 의료 동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네팔 현지 사역자로 돌려보내는 역파송 사역을 계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천과 단기 선교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호의를 베푼 뒤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제3국으로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비전 트립이나 봉사활동에 나선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만난 타인의 금전적 호의나 무료 수하물 운반 요청에 응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타인의 물건 전달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외딴 섬의 지리적 한계와 목회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초월한 섬마을 교회들의 연합 사역과 육제교회의 재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까이 섬을 지켜온 전남 완도군 소안동부교회 장민영 목사는 어제 교계 인터뷰를 통해 소안도 본섬과 구도내 예장합동과 예장백석 소속 10개 교회가 교단 경계를 넘어 사택과 지붕 보수, 주일학교 재개, 섬지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 평촌 드림교회 선교팀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소안도 내 5개 교회와 마을 일대에서 미술 전공자 벽화 그리기와 의료, 미용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2,500여 명이 거주하는 소안도 주민들은 전복과 김 등 지역 특산물로 선교팀을 환송하고 주일 예배에 직접 참석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섬교회 연합과 육지교회의 섬김이 계속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개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4도, 미세먼지는 좋음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3도, 습도는 65%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얘들아, 밥물 오느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재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0: 도둑 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떠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둑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둑댁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참 끔찍하지요. 청천벽력과도 같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우리 민족에게는 수십 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분들, 이분들의 가족 얘기들 뿐만 아니라 또 억류자분들도 벌써 10년이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라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지금도 이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함께한 그런 마음도 좋고요. 문자로, 어플로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나무엘의 음성으로 오늘 OAPDAY 서머 스페셜 첫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눈물 지으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납북자, 억류자, 또 국군포로, 이산가족, 가족분들이 계세요.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오늘도 북한에 의해서 억류됐거나 납북됐거나 또 포로로 잡혀있고 또 헤어진 이 가족들,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성에서,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하시면서 1박 2일 아들 면회 갔다 와서 출석 체크해 주신 2261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7243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북 괴산에서 방송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북녘 땅에 널리 전파돼서 많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멘.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입니다 하고 8291님이 출석 체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저 밑에 제주에서부터 서귀포에서부터 우리 백령도, 뭐 울릉도, 또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곳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오늘 출석 체크 함께 하실 때 귀한 마음, 기도한 줄,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함께 할게요.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방송 Summer Special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도 더 크게 가져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사 상식 퀴즈 매일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끝이시면 안 돼요. 알게 됐으면 그것을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연결하시고 더 크게 품어보시고 또 기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문제 여러분 함께 풀어보실 텐데 정답은 샵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남길 때 여러분 지역도 꼭 적어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꼭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첫 번째 상식 퀴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참 시급합니다. 그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협조하지 않고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억류자 문제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체포돼서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현재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일까요? 대부분 선교활동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 체포돼서 북한이 이런 죄명을 줬습니다.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 교화형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3명이다. 3명. 2번은 7명이다. 7명. 3번은 15명이다. 자, 3명일까요? 7명일까요? 15명일까요? 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억류자분들도 있습니다. 북한

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몇 명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은 15명인데요.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억류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또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억류자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2,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오늘 보기 중에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선교활동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북한에 납치,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이렇게 억류돼 있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돼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 15명. 힌트를 드리기에는 사실은 어떤 재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행운의 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만큼입니다. 이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아, 이 정도가 억류돼 있구나. 어떤 분일지는 제가 정답 발표하면서 성함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고 맞춰주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여지는 찬양은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국민,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북한 가까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납치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생사조차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적을 갖춘 분들이 총 몇 명일까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2번 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분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또 네 분은 북한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또 북한을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을 또 돕기 위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억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향민, 탈북민 출신 네 분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이세요. 이분들의 성함을 좀 알려드리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이 세 분은 탈북민이시고요. 신원미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 7명으로 올해 3월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원래 6분으로 공식 발표가 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한 분을 더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분들이 억류된 시점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이 김정국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직접 만나뵈서 인터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에 억류돼 계신데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또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신원미상 한 분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복음을 전하다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157님도 문자 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5884님 문자 주셨는데 울산입니다. 그분들 귀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시면서 9016님도 어플로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서울 강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억류된 모든 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북한을 위해 기도했지만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니 오늘 새삼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시면서 5012님도 문자 주셨고 충북입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700님도 남겨주셨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참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새송이의 잇꽃을 상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기억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각각 상징하는 이 새송이의 꽃. 잠시 후에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 어떤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힌트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미, 장미. 2번 안개꽃,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각각 상징하듯 새송이의 이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 어떤 꽃을 상징으로 해서 이 새송이의 꽃으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장미, 2번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역시 정답은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자 이 꽃의 모양을 새송이를 만들어서 상징으로 해놓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인데요. 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으로 만든 이 상징. 어떤 꽃인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입니다. 정답 보내실 시간 2분 제가 더 드릴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그러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새송이로 이루어진 이 꽃. 꽃을 새송이를 놨어요. 일부러. 잊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배지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3번 물망초입니다. 세송의 물망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예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하셨거든요. 이 파란색 꽃에 중간에 이제 꽃술이 황금색이고요. 보면 새송이가 각각 납북자, 또 억류자, 국군포로 이 문제가 꼭 해결하겠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예, 발견하시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정답 3번 물망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망초죠 하시면서 9397님 남겨주셨고, 우리 3874 성도님은 꽃말을 듣고 알았어요 하시면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저 억류대에 계신 목자님 선교사님도 탈북민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합니다. 5756 성도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5884 성도님, 통일 배우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하셨는데요.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까지 이어주십시오. 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16님 어플로 남겨주셨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2682 성도님, 덕분에 꽃말을 알게 됐네요. 8714님은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고마운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또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같이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3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참 너무나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1372 성도님 감사합니다. 늘 청취하고 있어요. 6189님 물망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문자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조선소입니다. 아유, 억수로 삼네, 예, 하시면서 7024님 문자 주셨는데, 더위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건강 우선입니다. 예, 해치지 않게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려요. 개별 연락 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OF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끝찬양입니다. 우리 3557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세 분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연약한 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대도 문제인데 그게 멀쩡한 것도 아니고 상한 갈대다. 심지도 약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쓰나미가 왔을 때에 동물들은 이미 다 알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피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동물

동물들은 금방 알아차리는데 사람들은 빨리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구 쪽에 바닷가가 있습니다만은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잔잔하지만 파도가 계속 치고 있고 또 어떤 날은 파도가 높이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파도가 끊임없이 찾아오듯이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그 파도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문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한 갈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같아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는 힘도 별로 없습니다. 힘도 없고 싸움을 하면 이기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대래 큰 소리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제게는 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 있으면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말은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되어질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크게 했으면 그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하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 사이카 소리만 나도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점점점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내가 부딪히게 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마는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10명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높은 성벽을 보고 그들의 높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작은데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상한 갈대와도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지만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도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왜 잘 살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상한 갈대와도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상한 갈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갈대가 아니라 나무처럼 기둥처럼 튼튼한 기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100년을 가면 그 나무가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시간이 흐르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철이라고 하더라도 녹이 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었던 추신수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2005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그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처음 맺은 사람이 추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회사에서 구단에서 나누어주는 간식을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와서 고생했지만 그가 슬럼프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슬럼프를 어떻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슬럼프를 잘 탈출한 비결이 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스포츠이고 특히나 야구는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때린다고 해서 안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안타가 돼야 되는데 잘 때려도 여러분 수비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은 안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때리더라도 안타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슬럼프를 벗어났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마음을 비웠더니 슬럼프를 잘 탈출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야구를 했지만 자기가 유명한 선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야구공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야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공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치더라도 그게 안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을 비웠더니 슬럼프를 탈출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부자 되셨습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24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인데 꺼지 않으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잣대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의 일대기를 영화로 한번 만들면, 속속들이 나의 일대기를 영화로 한번 만들면 여러분, 그 영화를 잘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속속들이 영화로 만들면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왜 없겠습니까?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 아닙니다. 신앙에 오랜 동안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나의 급수에 맞춰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면 급수가 점점점 올라가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경륜이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나와 똑같은 급수로 나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초식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을 공격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 있는 동물을 공격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병든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육식 동물이 그래야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센 동물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에 별별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본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 속을 열어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행위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 같지만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 같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런데 날씨만 더우면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모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기가 내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지러우니까 모기가 다리를 물었는데 그 물은 장소를 약을 바르든지 긁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기는 물었는데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가 전체가 다 가렵지 않겠습니까? 발가락을 물었는데 어느 발가락을 물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다 긁을 수도 없고 간지럽기는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찾으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그 근원을 정확하게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초식 동물이나 동식물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장을 하니까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답을 금방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찾을 때까지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빠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으시는 것은 내게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내가 이미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대 같은 인생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복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 상한 갈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복의 존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0: 룻기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추수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곡식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곡식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고 그 밭에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밭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갈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로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대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비록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후 3시 됐습니다. 극동방송 오후 3시. 바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깨라 극동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귀한 그 한 영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 곧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보물 퀴즈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요. 샵 1069번 이쪽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

0: 다음에 퀴즈. 자, 축제입니다. 축제. 보물 퀴즈 축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이 정답을 맞추시면요. 정답 문자 보내실 때 나는 무교다, 나는 방학이다,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셔야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찾고 다닙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어디 숨었을까 이러면서.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를 외쳐주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 화통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본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꽁트를 지금부터 실시할 텐데, 아, 목사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될까요?
1: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예. 짧은 거 50원, 긴 거는 100원이 다 갑니다.
1: 아, 좀 투자 좀 하셔야 그냥 50원.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 됩니다.
1: 아, 이 정도는요.
0: 아, 근데 이 정도 투자하기 어렵다.
1: 50원 안 주셔서 길거리도 안 주셔요.
0: 그러니까 이 정도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 어플은 공짜.
1: 어플 있어요.
0: 공짜. 그거는 공짜.
1: 예. 무료.
0: 예, 예. 무료입니다. 예. 무료. 자, 극동 방송 우리 어플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들려지더라고요.
0: 예. 외국에서도 들립니다.
1: 외국에서 들려.
0: 와이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지. 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우아하고 톡톡 튀어나와서
2: 저를 말씀하시나요?
0: 그러니까 성우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할게요.
0: 집사님은 성우나 마찬가지예요.
1: 아, 성우 성우
0: 연기자.
1: 아, 연기자. 예. 예.
0: 보물 퀴즈 기대하면서 참여한다고.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꽁트.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1: 예.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 꽁트예요. 모세 꽁트. 예. 모세 주인공은 오늘 고현 집사님이 맞고요.
1: 예.
0: 와, 모세가 오늘 상담을 받네요.
1: 예.
0: 상담사는 우리 목사님께서.
1: 예.
0: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
0: 역할이 그렇다고. 아, 아이, 감히 제가 어떻게 예. 하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상담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꽁트 끝까지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1: 예.
0: 거기다가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고 감동받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예, 이거 퀴즈 내려고 꽁트 하는 거예요. 퀴즈 내려고. 끝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탁 튀어드리는 새끼라 마음치유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전자분은 광해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계신 80세 모세 씨입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1: 선생님, 저 사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최근에 제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0: 어떤 기회길래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1: 아니 글쎄, 호랩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기 딸기나무에 불이 화르륵 붙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0: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1: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0: 소름, 아니 신발까지 벗으라니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 오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2: 아, 심리학에서는 그걸 거대 목표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세 씨, 정확히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신 건가요?
0: 저 아시잖아요. 저 오랜 야생 생활 때문에 언어 기능이 저하됐다니까요. 파라오 앞에 섰다가 제가
3: 파라오왕님 저기 백성 좀 내주세요
0: 하고 버벅거리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전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세요.
2: 모세 씨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까 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가면 증후군을 겪고 계시네요. 이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4: 모세야,
1: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마.
0: 하나님, 제 불안도가 여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형 아론 아시죠? 그 형은 웅변학원 출신이라 입만 열면 유재석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아론 형도 제 동반자로 붙여주시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겠습니다.
2: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주변의 안전지원구를 요청하는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플러스 원 협상 수락하셨나요?
0: 네.
1: 허허, 그래,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 제발 좀 가라. 모세야, 내가 완벽한 사람 찾았으면 너를 안 불렀다. 스펙은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 일하는 거란다. 아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붙여주마. 모세야.
5: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모세 씨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을 붙였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이 대본에 나왔는데.
1: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 예. 잘 듣다 보면 정답이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2: 이미 가르쳐 줬는데.
1: 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우리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예.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2: 예.
1: 첫 번째 주관식이니까. 네. 근데 다들
5: 엄청 보내셨네요.
1: 좀 아실?
5: 네.
2: 이미 다 보내셨어요.
5: 예.
2: 와.
1: 자, 나무입니다. 나무.
2: 예.
1: 나무. 시내산 땡입니다.
2: 예, 시내산 땡, 땡, 땡. 아름도 땡.
1: 땡이에요, 땡.
2: 모세도 땡.
1: 땡, 땡, 땡.
2: 예, 예, 예, 예.
1: 자, 우리 모세.
2: 예.
1: 모세 고현 집사님이었고.
2: 와.
1: 상담가 오늘 목소리, 좀 멋지신데?
2: 아, 제가 상담도 해요, 또 어떻게.
1: 그러니까.
2: 예.
1: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 정답 옆에다가.
2: 예.
5: 네.
1: 나 지금 방학이다.
2: 예.
1: 무교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꼭 좀 써주십시오.
2: 한 줄로 쭉 그냥 써주세요.
1: 한 문자로
2: 예.
1: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2: 예.
1: 이 무더위에 좋은 선물
5: 우와.
1: 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들도 있고요.
2: 시원해 아주 시원해.
1: 영양가 높은 것도 있고
2: 영양가도 높아 팍팍 자라기
1: 팍팍 먹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시라고
2: 팍팍 튀어 그냥
1: 자 그분들
2: 예.
1: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꼭 좀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2: 예, 예.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2: 기회들입니다.
1: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2: 예.
1: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꽁트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더운 날씨 싹 날아간대요. 연기 너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여 우리 이런 것만 보여.
5: 최선을 다할게요.
1: 너무 재밌다고.

0: 와. 자, 너무 재밌다고. 와.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와야 되는데 예. 모세야 가라 가라 했잖아요.
1: 예, 가라 가라 가라.
0: 가라 가라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 하면서 네. 자, 잠시 뒤에 올게요. #1069 어플 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0: 가라 가라
1: 너무 좋네요. 네,
0: 미션 네. 원정대의 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방금 방학생을 찾았어요.
2: 예.
0: 방학생을 찾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2: 예.
0: 아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분은 일단은 발표합니다.
2: 예.
0: 선물 아주 빠르게 주신 이드로 땡입니다. 오늘
2: 이드로 땡.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아니에요.
0: 이드로 땡.
2: 아름도 아니야. 아름도 아니야.
0: 네. 아름도 땡이고. 아,
2: 신발도 아니고.
0: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신발이 나왔어요. 예. 자, 호랩산도
2: 뱀도 아니고.
0: 땡입니다.
2: 예.
0: 호랩산입니다.
2: 예.
0: 자, 아주 빠르게 보내신 5223번님.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3번님.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있지? 예. 523번님이 아까 있었는데
2: 예.
0: 아주 빠르게 보낸 분이에요.
2: 예.
0: 그 다음에 9676.
2: 9676 축하합니다.
0: 아, 여기 있습니다. 9676.
2: 예, 예.
0: 9676 아주 빠르게 예. 보내셨습니다.
2: 예.
0: 그 다음에 0622번님. 0622번님도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분은 보니까
2: 예.
0: 통일전망대를 지금 향하고 있대요.
2: 예. 와, 휴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0: 휴가 기간이라 예. 그러면서도 새끼라를 듣고
1: 대단하시네요.
0: 있고
1: 예.
0: 언제나 새끼라 화이팅 하면서
2: 예.
0: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 공격이 예.
0: 이번에 저쪽 예. 뒤로 가가지고
2: 예.
0: 아 뒤로 가기 전에 와 3239번님
2: 예,
1: 3239번님
0: 사랑부
1: 네.
0: 연경입니다.
2: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2: 네. 그런가요?
0: 맞죠?
1: 네.
0: 우리 현 선생님 화이팅 했어요. 현 선생님. 현 선생님이 누구야? 현 선생님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야? 고현 선생님이
1: 계신
0: 선생님 팬이구나. 선생님 팬, 선생님 팬이구나. 그래요. 3239번이.
2: 정답,
1: 정답 너무 맞추셨어요. 잘 맞췄어요.
0: 정답도 맞췄어요.
2: 네.
0: 우리 지금 네. 사랑부 아이가 보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 맞나요? 아이 맞나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자, 맞습니다.
0: 뭐 알다시피 네. 사심 있는 선정.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야지. 저쪽 뒤로 가가지고.
2: 예.
1: 네.
0: 200,

0: 100번을 좀 넘어서 6004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오늘 우리 꽁트가 모세가 심리 상담가한테 상담받는 거였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딱 깔고 분위기 있게 상담가로 변신을 하셨고.
1: 제 몸무게가 좀 나갔어요.
0: 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모세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님도 살짝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은 붙었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 이름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1: 예, 맞아.
0: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1: 나오고
0: 예. 아직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 가서 보셨나요?
1: 아, 봤어요. 딸기나 봤어.
0: 봤구나. 봤어. 그게 보기로 보기가 이제 1번이야. 1번.
2: 1번.
0: 1번. 자, 보기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1: 예, 예.
0: 1번이 1번, 금방 그거야.
1: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0: 지금 떨고 있구나.
1: 예, 떨고 있어. 자, 아, 야, 뭘 떨었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 나무.
0: 그렇습니다.
1: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빠져 나무.
0: 네.
1: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자, 1번 떨기나무, 2번 몽둥이나무, 3번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뽕나무.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성경에 나온 나무고.
1: 벌써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0: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입니까?
1: 예, 현존했다고 현존하면, 예. 보여주는 나무니까.
0: 그럽니까? 뭐. 예. 현존하는 나무. 예. 자, 예. 재밌죠? 목사님 지금 떨고 있네요.
1: 떨었어.
0: 오늘 떨고 계십니다.
2: 자, 셋 다 모두 떤 것 같은데요.
0: 자, 방학생과 무교생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정답을 안 보내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0: 우리 방학생, 무교생, 교회를 내가 쉬고 있다. 학교 방학 말고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면서 정답 옆에다가 저는 방학생입니다. 아니면 뭐 방학,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나무 옆에 이제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은 전화 연결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하기 전에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여러분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가라 모세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0: 참석헌 가라 모세. 자, 이렇게 오늘 꽁트가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예. 모세한테 가!
1: 가!
0: 한배요! 예.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장소가 바로 예. 장소가 있었던 그 나무
1: 이름.
0: 장소에서 그 나무 예.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
1: 예.
0: 보기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목사님?
1: 예. 1번,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빠질 뻔한 몽둥이나무.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란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몽둥이나무, 놀라 자빠져 나무, 뽕나무 중에서 정답 샵 1069, 오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시면 되고 그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1: 선물을
0: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무교 방학생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1: 전화 통화하면 고를 수 있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물 좋은 거 고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그럼 이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떨기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오늘 좀 쉬웠을 수도 있고.
1: 정답자. 예,
0: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답도 알려주셨고.
1: 예.
0: 아주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2: 그러니까.
0: 보기 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학생 무교생들을 네. 우리가 받는 거니까.
2: 방학생 무교생만 만날 예. 수 있다면 연결만 된다면.
0: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떨기나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와, 세 분 모두 성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꽁트 듣다 보니 더위가 확 물러간다.
2: 근데 이 사연도 있네요.
0: 네.
2: 그 셀프 세차장에서 알바생인데요.
0: 네네.
2: 방송을 크게 틀고 신나게 일합니다.
0: 와.
2: 고객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좋다고 계속 물어봐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1: 와,
2: 대단하네요.
0: 네. 셀프 세차장에서 네. 새끼라가 나온다. 오.
2: 와.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0: 그러니까. 뭐가 막 가라, 가라, 막 이러고 막.
2: 네.
0: 이게 무슨 방송인가. 와, 이 알바생 대단합니다.
1: 아, 네. 선물 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0: 선물 드려야죠.
1: 예.
0: 우리.
1: 8738님.
0: 8738번님.
1: 예, 예. 아유.
0: 근데 뭐, 복학이라고 했지만은 교회 복학은 아니겠죠.
1: 아, 이거 교회 복학은 아니고 아마. 네,
0: 그것도 아마 알려주세요.
2: 네,
0: 교회 잘 다니시는 알바생 맞죠?
1: 네, 충성하는 것 보니까 뭐 네. 군인 전역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0: 예. 작년 11월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떨기나무를 봤대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예,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학생들이 있거든요.
1: 예.
0: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자, 어떤 방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지
1: 예.
0: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1: 3071번님. 3071번님. 정답 맞추셨. 떨기나무 맞추셨어요.
0: 이분은 예. 이제 어플로 들으시다가 어플로 예. 보내신 분인데 더위를 이기고 교회로 갈 수 있기를. 혹시 더워서 방학인가?
1: 아, 그런가요?
2: 여름 방학.
1: 그럼 떨고 자, 있어야 되는데.
0: 3071번님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새끼라 김인수피입니다.
3: 네. 네,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 운전 아니시죠?
3: 네. 네, 괜찮습니다.
0: 많이 덥죠?
3: 네.
0: 어떻게 지금 어디서 더위를 지금 맞고 계세요?
3: 네.
0: 어디서?
3: 집에서요.
0: 집에서?
1: 어느 지역?
0: 어느 지역, 그러면?
3: 아, 여기. 고양시 쪽이에요.
0: 고양시에서.
3: 경기도 고양시.
0: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습니까?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0: 두개다
1: 두개
0: 틀어놓고
1: 다 들고 있군요. 집에
0: 네.
1: 많이 덥구나.
0: 네.
1: 자,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교회를 갈수 있기를. 어떻게 더위 때문에 방학입니까?
0: 아, 네. 더위 플러스
1: 예.
0: 그 약간의 침체된
1: 예.
0: 신앙.
1: 침체된 신앙, 그렇군요. 몇년
0: 네.
1: 방학이세요, 지금?
0: 아, 약간 한쪽 발은 교회고 한쪽 발은
1: 한쪽 발은 저기
0: 네,
1: 침체의
0: 세상에
1: 늪.
0: 있는 거.
1: 네,
0: 네.
2: 아, 한쪽
1: 그렇죠.
2: 발은 예배당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1: 그래, 아유, 좋네요.
0: 네.
1: 그래서 뭐, 이렇게 뭐몇년 정도는 아닌가 봐요?
0: 네, 몇 년에 조금 시간이 있었었는데,
1: 예.
0: 네. 그래도 그 줄은 하나님이 못 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끈은.
1: 그러니까 한 발은 지금 놓고 있는 이렇게
2: 한 발은
1: 애매한
2: 예배당,
1: 방학생.
2: 한 발은 교회당.
1: 예. 애매한 방학생이군요. 아무튼 근데
0: 정말.
1: 애매한 걸 별로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2: 그렇지,
1: 좋아하시니까
2: 그렇지, 그렇지.
1: 화끈하게 두발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알죠?
0: 아,
1: 자,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가 있었죠,
1: 아,
0: 선물이요?
1: 자, 불러볼게요.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이 방송?
0: 시간이 지금 한 10분?
1: 아니,
2: 언제부터
1: 언제부터?
2: 극동방송
1: 예,
2: 언제부터
1: 극동방송
2: 들으셨어요?
1: 언제부터 들으셨냐고.
0: 아, 극동방송은 계속 들었었어요.
1: 자, 계속 언제부터인지. 아, 넘어가. 넘어가요.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펌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쥐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팔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0: 주얼리요.
1: 주얼리. 아니, 주얼리 원래
0: 예쁘게
1: 알고
0: 입고 교회
1: 있었죠?
0: 가겠습니다.
1: 예?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자, 주얼리 하고요. 자, 이제 두발다 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예? 예? 알겠죠?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0: 아멘입니다.
1: 결단의 기도 지금 한번 들이시면서 결단하시고,
0: 그리고
1: 원래 단,
0: 약간의
1: 예?
0: 또 우울증 때문에
1: 네.
0: 힘들어 하는데,
1: 네네.
0: 그 기도도 같이
1: 아, 우울증도 지금 겪고 계시고,
2: 누가?
0: 김리엘입니다.
1: 아, 본인이? 아,
0: 네네네.
1: 본인이 그렇다고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0: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0: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오늘 용기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결단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죠? 이번 주에 이제 꼭 교회에 이번 주부터 이제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0: 고생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3071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1: 자, 이번에
2: 0133번. 예. 0133. 당하기시고 떨기.

0: 나무 맞추셨고 문자도
1: 그렇습니다.
0: 주시고
1: 아주 딱 정답처럼
0: 예
1: 떨기나무 옆에 딱 방아 이렇게
0: 방아
1: 정확하게
0: 예
1: 보내주셨습니다.
2: 여보세요?
1: 운전 중이시죠?
2: 아,
1: 예. 잠깐 정차 가능할까요?
2: 예, 잠시만요.
1: 예.
0: 예.
1: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0: 예. 예, 깜빡이

0: 하면 자 어떤 분이신지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지금 운전하고 계셨어요?
1: 충남 공주예요.
0: 공주.
2: 공주.
1: 예예.
0: 자 공주.
2: 예.
0: 몇 년 방학이십니까?
1: 방학이라기보다는 한 달 보름.
0: 한 달 보름.
1: 예.
0: 어떻게 더워서요? 아니면은 뭐?
1: 아 개인적으로. 그 부부 관계 그 분들로 인해서
0: 네네
1: 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0: 아 네. 그렇구나
1: 근데 한 달 보름이지만
0: 네네
1: 10년 이상의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긴 기간처럼 느껴지는 네. 아픔으로 자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0133번님은 방송 끝나고 우리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이 심리 상담가로 오늘 꽁트를 하셨거든요.
1: 네. 네.
0: 끝나고도 그렇게 변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 분명히 이거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연결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0133번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이미 계신데
0: 예.
2: 자꾸 우리 얼굴을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계속 이 방송을 매일 듣거든요.
0: 예. 그렇군요.
1: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0: 그럼요.
2: 그럼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옆에
0: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오늘 네. 딱 0133번님을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셨고
2: 그렇죠.
0: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2: 예.
0: 저희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0133번님이 7월 28일 두 번째 통화로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2: 예.
0: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선물 아시겠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
1: 주얼리,
0: 주얼리, 주얼리. 자, 오늘 주얼리 잘 되네요.
2: 빨리 나 아주 그냥 주얼리. 자, 예.
0: 어떻게 주얼리를 지금 선물?
1: 예.
0: 아 그러면은
2: 그렇죠,
0: 용기
2: 그렇죠.
0: 있게 잘 고르셨고 본인 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거 또 하나 하나 골라 보세요.
2: 와, 오늘 국간 연애요.
0: 아, 열어야죠, 열어야죠.
2: 아, 국간 예. 열었어.
0: 자, 하나 더.
1: 곱창 전골
0: 소곱창
2: 예 아유, 그거 드시면서 예,
0: 애청자시구나 애청자야 딱 고를 줄 아시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2: 네.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0: 아멘. 아멘. 자, 우리 0133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충남 공주에서 네. 운전하시다가 딱 정차하고 귀한 통화를 했는데요.
3: 네. 예, 네.
0: 꼭 힘내시고 꼭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해봐야죠. 빨리. 시간이.
2: 예. 네.
0: 자.
2: 예, 9914번님. 예, 9914번님. 지금 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화 받아주십시오.
0: 자, 9914번님. 신호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이에요.
2: 아, 그러군요.
0: 아까 그래. 공주 구분

0: 이분도 처음 보내셨고
1: 네.
0: 안 보내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방학이라고 밝혀주시는 분인데
1: 예.
0: 자 1번 정답 떨기나무 맞춰주신 9914번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번 더
1: 예, 문자 일반 전화입니다. 이 일반 전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저기가 있어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9914번
0: 네 9914번님 꼭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못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대부분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 보면요. 아 그때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1: 예,
0: 뭐
1: 예.
0: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예.
0: 안타깝습니다.
1: 받으셔도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후 3시 때는 모르는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2: 그렇죠.
1: 예. 오후 3시는 그냥.
2: 네.
1: 예.
0: 자, 이분, 아, 이분 맞네요.
2: 네.
0: 이분.
1: 예, 예, 예. 예.
2: 8910님. 네.
0: 8910.
2: 네.
1: 예.
0: 8910.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0: 방학 중 맞으시죠?
3: 네.
0: 교회 방학.
3: 네네.
0: 어디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3: 회사요.
0: 회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3: 네네.
0: 어느 지역에 있어요, 출장, 회사가?
3: 출장, 대구요.
0: 대구. 아, 출장 네. 가 있어요, 지금?
3: 출장 갔다가 이제 방금 사무실에.
0: 아, 방금 왔어요?
3: 네.
0: 대구에서. 오.
1: 뭐, 한 조금 시간 되시죠? 뭐, 지금.
0: 그니까.
1: 막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시는데.
0: 근데 어떻게, 아, 오는 차 안에서 들었군요?
3: 네.
0: 오는 차 안에서 떨기나무 보내면서 방학.
3: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3: 예?
0: 몇 년? 교회가 몇 년?
1: 몇 년 방학?
0: 혹시 뭐 지금 학교 방학으로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그건 아니잖아요.
3: 그건데,
0: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 교회를 쉬셨는지.
3: 아,
0: 쉬고 있는지.
3: 예예. 예, 2년 됐습니다.
0: 2년 지금 2년. 쉬고 있는 거예요?
1: 예.
3: 예.
0: 교회를 지금 2년.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지금 2년 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3: 근데 지금 제 통화가.
0: 통화가?
3: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올해는 어려워요?
1: 뭐 몇 분? 예. 한 2분? 예, 예. 2분만 그러니까 시간만 주세요.
0: 잠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저 복도나 홀로 나오면 안 돼요?
3: 예?
0: 예?
1: 조금만, 조금만.
0: 네, 네. 잠깐 나온,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어가지고, 아시죠? 방송 중에 전화한 거?
3: 네네네. 네.
0: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 상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1: 네.
0: 예. 네.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1: 그럼요.
2: 그렇죠.
1: 예, 네, 그럼요.
0: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오세요. 예. 네.
1: 예,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0: 네.
1: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고.
2: 그렇죠.
1: 만져주시는
0: 8910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네. 자, 나왔어요?
1: 네.
0: 하, 기가 막힌 생방송입니다.
3: 잠시만요.
0: 기가 막힌. 네. 정직하지 중요한... 못한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예. 네. 자, 나왔습니까?
3: 아, 예.
0: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1: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0: 그니까, 나왔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선물 우리 고르자고요.
1: 그렇죠.
0: 혹시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3: 네?
0: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이 방송?
3: 아니, 네, 근데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0: 예. 네. 그 사람이 알려줘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3: 네네.
0: 아,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시겠구나. 선물 때문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소곱창 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와, 좋아할 만한 것 많이 있다. 여기서 어떤 거요?
3: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1: 예, 유산균. 아, 예.
0: 건강 생각하시는.
1: 자,
0: 우리 8910번님, 하나님께서 네. 오늘 선택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통화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8910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네요.
3: 감사합니다.
1: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이분이
0: 예, 예, 예.
1: 이 상상도 못하는 시간들 지금 내셔가지고
0: 네.
1: 하나님께 만져주심을 아시는 것 같거든요.
0: 아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극동방송 애청자하고

0: 분명히 891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실 겁니다. 문자 보내라고 네. 했겠죠? 옆에서?
1: 네네, 같이 보내달라고.
0: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그분 선물은 뭐 드릴까요?
1: 네?
2: 그분 선물.
0: 그러면 그분 선물, 예?
1: 똑같은 걸로.
2: 예.
0: 예. 이따 혹시 모르니까 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청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자, 우리 8910번님, 2년 잠깐 네. 텀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네. 강력하게 부르시네요.
1: 네.
0: 다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이제요. 예.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네.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3: 아멘.
0: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910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 2년 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네, 출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 예.
0: 오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친구가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화장실 또 이렇게 막 끌어냈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셔서
1: 빨리 그거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화장실 끝날 때 됐네 이제. 아유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8910번님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기가 막힌 타이밍.
0: 아, 죄송한데 네. 별걸 다 시키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 돼가지고.
2: 아, 이런 참.
0: 사연도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네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지요.
3: 와.
0: 예, 막 전도 요청도 있고요. 아, 꽃다발 잘 받았다고.
2: 예.
0: 이분은 이제 방학 끝낸 분이거든요.
2: 예, 예.
0: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랑 듣고 있다고.
2: 와.
0: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그러니요.
0: 엄마랑 왔다 갔다가.
2: 새끼란 말, 이 송을 다 외우더라고요.
0: 로고송을 좋아하더라고요.
2: 다 외워요. 와.
0: 야, 예. 예. 참. 남편 발령으로 제주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2: 예.
0: 낯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극동방송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와 오늘 보니까 무교가 있었네.
2: 예, 무교 있었네요.
0: 자 무교나 방학생들 우리가 전화
2: 네.
0: 못한 분들 있거든요.
2: 예.
0: 끝나고 저희가 다 전화 드리고
2: 예.
0: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예.
0: 오늘 참 또 재밌는 또 꽁트를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2: 예.
0: 재밌게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다고
2: 팬들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나와야 되는데
0: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 예.
0: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전화 드릴 때 또 계속 영혼 구원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했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드려서.

오늘 우리 위드힘 예배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위드힘의 건반을 맡고 계신 손선아 사모님께서 곡을 쓰셨고, 또 손선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박진선 목사님께서 가사를 고백하신 곡입니다. 우리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기쁨이 가득한 성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전삼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배 훈련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예배 중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을 온통 보석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묘사할 길이 없으므로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값진 보석으로 하나님을

0: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1: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보배로우심을 발견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우신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감격하여 나타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전인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예배라고 불러요.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경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감격의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찬양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가장 값진 것까지라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것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예배인 것이에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찰스 피니라는 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모든 감정이 끌어올라 분출되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어 나는 사무실 뒷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문을 닫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뵙는 것 같았다. 나는 그분 발치에 엎드려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고백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생각도 못해보았다. 세상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없었다. 그렇게 성령님은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게 임하셨다. 그 감화는 나를 훑고 지나가는 전기 파도처럼 느껴졌다. 사랑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도 같았다. 그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호흡 자체 같았다. 결국 이렇게 부르짖던 것이 기억난다. 주님, 이 물결이 계속 저를 덮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게 될 때 인간은 그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잘 짜여진 형식이 아닙니다. 그걸 했다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예배이며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일교회 안에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란 것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그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용이 없으면 예배의 반작용도 없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예배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흥미로워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신을 벗지도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 얼굴을 가릴 뿐이었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시가 깊지 않았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자 이번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선포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 왜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입니다. 계시가 먼저입니다. 예배는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사람이 좀 무식합니다. 저는 밥 먹다 체하면 밥으로 뚫어내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는 누가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 저희 때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고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무식하게 했어요. 시험 때가 되면 범위 안에 있는 교과서를 몽땅 외웠습니다. 영어, 국사, 사회, 세계사, 도덕, 과학 할거 없이 다 외웠어요. 그러나까지 외웠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중학교 때까지는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5종 교과서였기 때문에. 뭘 외워야 하는데 범위가 너무나 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도 저에겐 트라우마 있어요. 결국 고등학교 첫 영어 시험에서 53점을 받았습니다. 5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53점 받았어요. 대학은 다 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1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무작정 맨투맨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설의 책이 되어버렸는데 이 맨투맨을 무작정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뭐라든 관계없이 두번 정독해 보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겨울방학을 지내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까지 갈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가 그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울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올려드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드러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뭐꼭 그런 것 같지는 않네,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이에요. 이전 성경, 뭐 성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번역을 좀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바꿔놓은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개역 성경 이전의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을 읽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하느냐에 예배가 달려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고 말할 때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예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 압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1850년 1월 어느 주일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이 눈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덮이게 되었어요. 이날 잠에서 깨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존 이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눈 뜨자마자 온 동네가 눈으로 덮였고 길도 막혔으니 오늘 그냥 집에서 지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안수 집사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 가겠는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화를 신고 코트를 두르고 10km의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12명의 성도와 한 명의 새신자가 와 있었어요.
심지어 이날은

0: 길이 막혀서 목사님마저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이글렌 집사는 거절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새 신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설교는 누가 할 것입니까? 결국 가지 말자고 했던 이글렌 집사가 강단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 마음에 듭니다. 교회는요, 이것저것 하자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이 있다고 하면 교회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제안자 책임법. 말 꺼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어요? 아무튼 이날 이글렌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간은 단 10분.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처음 교회 온 그 새신자를 또라져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선포하게 돼요. 그 당시 이 새신자 13살이었어요. 이 새신자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태양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영적인 훈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해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에 민감하셔야 해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참된 예배는 바로 그때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일진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이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각 강단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 모두 위에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25-3375번 성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때로는 나 자신의 좁고 얕은 상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문득 돌아봅니다. 이 시간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극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필립 웹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일상을 함께하시다 보면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며 더위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은 계속 받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나영환의 예수를 따라,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보내드렸고요. 서울 챔버싱어즈의 합창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하네, 경쾌한 찬송가 이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엮어드리고 있는 같이 걸어가기 듣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찬양,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찬송가를 또 편곡한 곡이었죠. 이어서 이종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같이 걸어가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은혜의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으로 환대로 아들을 고친 왕의 신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병든 아들을 고치는 왕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인격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격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배척하는 태도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 환영, 영접하는 태도를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공간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란 자기 동네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선입견, 친근감이 예수를 이렇게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권능도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동물 보듯이 환대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누가 날 싫어하는 걸 내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대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누구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그 인격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 이런 것을 비인격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물도 알고 사람도 다 알잖아요. 미물의 동물도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생각에 안 맞으면 배척하고 자기 이기심 발휘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자기 기분과 안 맞으면,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안 맞으면 배척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환영하는 거, 영접하는 거, 환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고 부족한 것 찾아내고 시비 걸고 함정 파고 배척하고

하고 꼬투리 잡고, 이게 바리새인의 주특기잖아요. 항상 안 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잘 못해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기와 안 맞으면 배척하는 일들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인격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세상에서 기 펴고 살다가 교회 와서 기가 죽어서 살아야 하는 저들이 세상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배척도 못하던 자들이 교회 와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고 등 돌리고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이 배척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리도 환영하고 이방인도 환영하고 아이들도 환영하고 예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환대,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 들면서 잘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직분이 주어질수록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에도 이런 환대가 나타나야 합니다.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인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영접하는 얼굴인가, 환영하는 얼굴인가.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런 얼굴로 내 인격을 가꾸어 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싫은 것을 얼굴에 표를 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얼굴에 티를 내요. 내가 당신 싫어해, 영접하지 않아, 배척해 하는 것을 내 얼굴에 티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비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 영접하는 거죠. 주님 주십시오, 오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인격이,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격적입니다. 지정이.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이신 성령님 앞에 소망하고,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그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배척하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올라와서 그먼 거리를 올라와 가나이까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기대하고 환영하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 예수님께서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길 원하실 것 같은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까지 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자기를 환영하고 열린 마음을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순간에 아들의 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인격이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곳에서 좋은 인과관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대하는 그곳에, 영접하는 그곳에, 환영하는 그곳에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대로 아들을 고친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제도 더웠고요. 그리고 내일도 더울 예정이겠지요. 여름은 여름이니까요. 많이 덥다 보면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선을 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라고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하다고, 그리고 야만적이라고 선을 넘어도 세게 넘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원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옹기장의 찬양으로 성령의 리듬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성은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리듬이 있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7일 내내 우리의 고백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찬양이 떠나지 않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하루, 그래서 무덥지만 시원한 오늘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시원한 여름을 주 안에서 보내고 계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소개와 자랑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최명자의 찬양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We Love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밭을 갈며 내 영혼은 주를 노래합니다 라고 흥얼거리는 한 농부에게 그 밭에 감추어 놓으셨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밭에서 삶에서 큰 돌과 작은 돌멩이들을 수도 없이 파내고 걷어내던 그 농부에게 참 보화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농부가 크고 작은 돌멩이들 때문에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때문에 밭을 등졌다면 그 보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니고 다니던 진주 장사도 드디어 만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그 하나를 샀습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볕, 뙤약볕 아래서도 속속들이 알알이 익어가야 하는 이유도 그 예수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서 겹겹의 껍질 속에 있는 옥수수의 알알이 익어가듯이 겹겹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잘 익어갑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지인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두 곡 준비했는데요.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서울 챔버싱어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서울 챔버 싱어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나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 그리고 안전한 포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주의 두 팔에, 주의 품 안에 오늘도 온전히 안기는, 더 깊이 안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손재석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으로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하루 또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깊어지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라이프 로드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나의 길을 만드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아, 이 시간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40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기 밥 먹이면서 내 삶의 노래로 듣고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속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동생이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3405번님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송 메들리, 그리고 나영안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무에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리고 크룩스의 찬송이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88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항상 극동방송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찐팬이 되었어요. 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찐팬분들은

하나님의 찐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응원의 문자를 받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찬양 또 나눌 때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만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젊은 시절 용맹한 군인으로 전쟁터를 누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그랬는지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군인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이 부대의 한 군목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군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훈장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훈장을 반납하십시오. 군목의 답변에 청년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훈장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전쟁이라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내가 불편한 건데 근데 뭐 목사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이 또 다른 군목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은 군사와 같이 용맹해야 합니다. 더 용맹한 군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 역시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누구보다도 용맹합니다. 또 용맹하여 전쟁에서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자기의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용맹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군목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눈물 흘리며 그 형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주역의 일을 감당했던 던컨 컴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군인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또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또 회복과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며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 때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두 손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돌판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안에서 그 순간에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던 겁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분노하여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악의 자리에 있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요청하고 레위인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 앞에 뛰놀던 우상 숭배자 주동자들 3,000명을 칼로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중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적인 간절한 요청에 다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던져 깨트린 돌판을 다시 그 모양대로 다듬어서 가지고 오면 그 판에 처음 판에 썼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판에 썼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이 언약의 문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사함받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시 그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려 했더니 이미 그 앞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언약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돌판을 가져와 언약의 돌판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쌍방이 이 계약 문서를 바탕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언약이 변함없이 지켜지도록 서로를 결속하는 서로를 그 계약 문서에 이 묶어놓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고 사람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할 언약의 종속자 관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하며 흔히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쪼개어내온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다윗은 생각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언약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의 후손을 이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왕정 말기에 이방인의 강대국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그 언약에 당신을 맺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선포는 약속하신 대로 행할 책임이 스스로 당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트려 더 이상 약속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약속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것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날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6절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으로 내가 내 백성을 향하여 나가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따라 자비와 은혜, 인애와 진실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언약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생이 완악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고 마치 언약의 돌판이 깨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존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로 와라.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이 많도다 말씀하시며 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 우리가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여 그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당신을 선포하실 때에 9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때 그때 여호와를 만난 모세가 두 가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첫째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8절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주께 은총을

보호를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모세가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동행하여 달라고 구하는데 모세가 구한 이 동행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선포하여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관계하시는 언약 맺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7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선악을 분별하시며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별에도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괜히 무섭고 불편하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좀 비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푸셔서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 벌을 면제하시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비로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불러내어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40년 동안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 약속받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원한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에 의지하여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원한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의 기업이요 내가 영원한 주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마침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몇 되지 않는 유대인의 왕,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는 당대 강국인 아수르에 가서
그리고 그 담

0: 회색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고 그리고는 그 구조와 그 식양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거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돌아와 그 만든 이방 신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이 어떻게 이방 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은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노제단을 저 북쪽으로 밀어내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 다메섹의 그 이방 신의 제단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매일의 상번제를 거기에서 드리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의 제사를 거기에서 드렸던 겁니다. 밀어낸 여호와의 노제단은 가끔 내가 주께 물을 일이 있으면 그때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유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유대를 하나님이 멸하셔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가 결국 유대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유대가 지금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온 성읍이 다 빼앗기고 그냥 예루살렘 성만 오롯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밤에 그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셔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유대인을 멸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을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이 섬겼던 그 나라, 그 아수르를 몰아내고 유대를 지키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공격받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때로는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에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택한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0: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는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7: 극동방송
8: 써머!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0: 것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씀은 이걸 하나하나 애써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나무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혹시 오늘 하루 인내가 부족했고 또 온유하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렴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흐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성령님께로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첫 곡은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7월 28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히게 하거나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맺히는 은혜임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찬양 가운데 다시 성령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오늘 이 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벳이 부른 찬양이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그리고 오벳의 찬송가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으로 선을 베푸시는 주님께 오늘도 영광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할렐루야. 3889번님 보내주셨고요. 9918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박종호 선가사님의 여호와 우리 주여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띄워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9918번님의 신청곡 박종호의 여호와 우리 주여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맨솔 성이나 궁전에 무언가를 들을 때는 반드시 그분의 조언과 충고를 먼저 받아 그 고귀한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대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아버지의 궁정에 열두 군단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면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맨소울을 만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 말을 마친 후 왕자는 양심 씨, 즉 전 서기관을 불렀다. 양심 씨는 맨소울의 법과 통치 체제에 정통할 뿐 아니라 맨소울 내부의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왕자는 양심 씨를 맨소울의 모든 법과 규칙, 규정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 그대는 도덕적 규범과 시민의 의무를 가르치시오.

내 아버지 신 샤다이 왕의 마음에 담긴 높고 초자연적인 신비의 계시자가 되려 하지 마시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알 수 없으며 내 아버지의 총리 대신 외에는 누구도 계시할 수 없는 것들이오. 그대는 맨소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총리 대신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오. 그대는 맨소울의 법과 관습을 잘 알고

하오. 사람 안에 영이 있지만 종례 대신에 영감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소. 양심 씨, 그대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샤다이 왕 아래서 주어진 본래의 자리에서 충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구덩이에 갇혔음을 기억해야 하오. 그러니 맡겨진 소임에 만족하시오. 내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그대를 이 땅에서 내 아버지의 대사로 삼았소. 그대에게는 맨솔 사람들을 가르칠 권한과 그들이 그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징계할 권한이 주어졌소. 또한 그대는 나이 들고 약하니 나의 샘으로 가서 내 포도주를 마음껏 마셔도 좋소. 언제나 포도주가 흐르는 나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면 육신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이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왕의 총리 대신에 가르치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력이 향상될 것이오. 양심 씨는 맨소를 섬기는 자의 직분을 감사히 받았다. 이어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칠 설교자를 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고귀한 총리 대신은 여러분에게 숭고한 모든 신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양심 씨는 인간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총리 대신에게서 듣고 받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 씨는 하늘의 신비를 계시하는 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맨소울에 이러한 신비를 풀어 설명할 능력과 권위는 오직 총리 대신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민들처럼 이러한 신비에 대해 얘기하며 신실하게 이 신비를 지키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장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맨소울이여, 한 가지 더 이룰 것이 있습니다. 양심 씨가 가르치는 것을 내 새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새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내가 맨소울에 또 다른 세상을 줄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총리 대신이 가르치신 교훈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양심 씨 본인도 자신의 가르침에서 생명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또 다른 교사이신 총리 대신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양심 씨는 더 높은 선생이신 총리 대신께 받은 교훈 외에는 어떤 교리나 가르침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한 후 왕자는 왕의 고결한 장군들에 관한 주의사항을 장로들에게 일렀다. 이 장군들은 맨소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맨소울을 보호하기 위해 디아볼루스와 그 일당에 맞서 싸우는 일에 선택된 신실한 샤다이 왕의 장군들입니다. 나의 장군이나 그 군사들에게 무례히 굴지 마십시오. 그들은 맨소울의 유익을 위해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아 왕의 적들 그리고 맨소울의 원수와 싸울 때 그들은 사자와 같은 용맹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맨소울이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 그들은 낙담하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맨소울이여. 그러니 나의 용맹한 장군들과 용감 무쌍한 군사들을 언제나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도망치게 만들 겁니다. 나의 장군들이 병들거나 약해져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업신여기지 말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울타리요, 숨은 장이며 성벽이요, 성문이며 빗장이요, 자물쇠입니다. 그들이 약할 때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눈부신 전과를 올릴 수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해지면 맨소울 역시 절대 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강하면 맨소울 역시 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전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격려와 직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약해지는 것은 맨소울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안녕과 존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맨소울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주의하십시오. 맨소울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을 맡긴 겁니다. 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이

0: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표시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잎 돋는 것, 누구나 보는 그 평범한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여름이라는 찬양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만들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거두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겁내면서 떠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CC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라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뭐 매미는 한여름 며칠을 울려고 땅 속에서 몇 년을 버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소리 뒤에는 긴 시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터의 Made Me Glad, Kiss와 Kristen Getty의 All Hai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은 자비와 양선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이나 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도 있기를 또 양선을 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대구시립합창단의 은혜로 부르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요,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는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자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6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비와 양선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노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더글러스 에브렛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꿈만 꾸는 사람, 또 현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행동 없이 꿈만 꾸거나 비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꿈을 꾸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날마다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파일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His Will의 그저 사랑만 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인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딤 어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언어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끔 통일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강을 건너에서

저 보이는 저 북한 땅은 지척이지만 너무나도 먼 곳이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마을과 사람들,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부를 수도 또 그곳에 건널 수도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분단의 철조망에 거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듯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이 진리, 그리고 사랑을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맘몰래 귀 기울이며 이불 속에서 또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더 깊은, 더큰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드리는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농장 등을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만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국가가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기업 활동은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공산주의 체계,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근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직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0: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집단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군량미로 실어가고 농장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식량도 사기 어려운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하여서 합리적이고 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서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또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내 땅도 내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살수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라는 권력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직업까지도 배치해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0: 네.
2: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0: 네.
2: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0: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1: 네.
0: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자사 협의체입니다.
1: 예.
0: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1: 예.
0: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1: 네.
0: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1: 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몇 번 있었죠. 예,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1: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사실 그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1: 예.
0: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북한의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1: 예.
0: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하는
1: 네.
0: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최근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반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

0: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 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제안을 예.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3일 동안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협력에 나서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면서 K-푸드의 세계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생태 자연유산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며 국가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박기철 전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이 최근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연속 석권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이어진 군사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제기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숨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습을 보류했고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중단되자 보복 작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항행 문제를 놓고 오만의 중재 아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 중단이 전술적 판단일 뿐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소강 국면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에 나서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며 네이버도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이지침에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되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5에서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서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학교 급식과 공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김치의 영양적 가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마트와 대형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6,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대상국도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현지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텔과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김치 판매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K푸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확대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2021년 첫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됐던 추가 보호지역 확대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재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를 전면 재심사하며 국가의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고 계약 조건과 국가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업체의 수익 구조까지 분석해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계약만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는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노동력 공급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업장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을 중앙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국가가 확보하는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납부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우선 공제되는 구조인 만큼 해외 노동자 개인의 실제 임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부패 검열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 비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박기철 사건과 관련해 간부 10여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검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몇 명을 처벌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고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기철의 자택에서 거액의 외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간부들이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기철 일당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문 자체가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썰이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10년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은 최종 라운드에서 악천 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김아림을 두 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6년 첫 우승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신지은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확정하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신지은은 끝까지 버텨낸 자신을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은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유엘 안의 메이저 대회 2연승에 이어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올 시즌에는 모두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을 앞두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가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2도, 이어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신의주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1도, 진남포 29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사리원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32도, 개성과 신계 31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과 신계 2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산과 운기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22도, 예산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예산 30도, 청진 27도, 운기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동해 중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들, 또 청취 소감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에는 해발 4천여 미터의 높이에 있어서 근처에 수원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늘 물 때문에 고생이었죠.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옆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죠. 더 먼 길을 걸어가든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서 고여있는 물을 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한 대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날부터 이 대표는 매일같이 수로를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고요.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죠.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이 대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샬롬 노래 선교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의 첫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0: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은 다시 안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접하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손전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1년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네.
0: 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는 그 중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올 때 그 그 산을 넘어 이렇게 산을 한 7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런 높은 산을 걸을 땐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1: 네.
0: 진짜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그 비가 와갖고 또 막 이 땅이 그 질적거리고. 네. 돌이 있고. 아, 그리고 막 내리막이 너무 급하고. 나무들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그 길을 걸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그 올라가다가 아, 난 여기서 주저 앉아서 차라리 내 여기 주저 앉아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차라리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아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진짜 혈압이 다 떨어지고 눈앞이 다 빙빙 돌고 진짜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네. 바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걸 때 나니까 두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리가 옮겨앉는 거예요. 한 다리 한 다리 옮기는 게가 옮겨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앉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둥지에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의 둥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걸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전 항상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준 하나님.
1: 네.
0: 예, 내가 길을 잘못 갈까 봐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저 힘들 때마다 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나의 길동무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1: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북녘회 주민분들, 특별히 고향 함경도 분들이나 아니면 계셨던 중국 곳곳에서 혹시나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으시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다양한

0: 곳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직은 약간 물음표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 맞아요. 아, 저도 북한에 저희 황북도가 고향이고 북한에 저희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 항상 기도를 해요. 북한에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된다면 예, 제가 바라는 그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날 그 우리가 고향 땅에니까 그러니까 저희 소원이 있어요. 한나산부터 우리 한북도까지 한북도가 제일 끝이니까 한북도 저희 고향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그 하나로 드림 그 교회를 세워갖고 곳곳마다 우리 저희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헤매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우리 이 북한에는 그 김일성의 우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상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온 열방 땅에 다 퍼져서 진짜 우리 까막눈이 돼서 헤매는 우리 북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고 통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름 없이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저희 죄가 없는 우리 자식들 죄가 없는 우리 형제들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0: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김영자 자매님 앞에 그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1: 이때까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다만 이런 어두운 암흑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갈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천국 나라는 꽃피는 나라고 진짜 행복한 나라.
0: 아멘.
1: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나라를 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0: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1: 맞아요.
0: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갈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꼭 남고와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을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 저도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정착 이제 1년 차에 막 접어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으셨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했고요. 오늘의 안녕하세요라는 이 시간 함경북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의 나눔 그 나눔 가운데 있었던 간증의 찬송이었죠. 나의 등 뒤에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고 이 아침 힘찬 걸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좌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에스겔 33장부터는 그동안 에스겔에서의 이 심판의 말씀의 기조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에돔을 비롯해서 애굽까지 멸망을 열방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신 후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들이 이제 다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장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징계

우리로 우리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일상 가운데 내게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혼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이 생활이 바뀌지 않을 때 부모님이 아주 화를 내고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번 혼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된통 혼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움찔움찔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또 왔네, 또 왔네, 아유 듣기 싫어, 그러다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매질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통하지 않자 이제 아주 초강수를 두시는데, 그 뭐냐, 유다 멸망입니다. 전부 포로로 끌려가죠. 한 번도 끌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거기서 아주 된통 당하다가 끝나라가 아니라, 정신 차렸니? 그러면 내가 새로운 소망을 줄게.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소망이 필요합니다. 잘한 경우에는 더 잘 될 것을 바라며 가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된통 혼나고 맞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항상 극단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암울한 생각과 이제 절망과 어둠을 상상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포로 가운데 또 된통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아주 이렇게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33장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부정적인 상상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하죠. 자, 이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 구약학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모두가 안 되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그곳에 선포하면서 메마른 광야에 이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상상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소망을 주는 것,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키우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을 따라 상상을 해야죠.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만화 영화 같은 상상을 하게 되고요. 로맨스를 많이 보시면 로맨스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맨날 공포 영화만 보시면 맨날 공포 영화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부정적인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새롭게 하죠.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상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여기서는 에스겔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죠. 자, 이제 이 에스겔의 사명은 민족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사명이 됩니다. 자,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칼이 임해서 망하게 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세워서 야, 너희들 이제 이곳 망해. 대적의 칼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서 경고를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 피값, 생명의 값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자기 책임. 자, 여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피를 짐승의 고기와 함께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다. 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멀뚱멀뚱하니 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러니까 말씀에 일꾼된 예언자가 이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아우 저쪽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내가 한마디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 저 얄미운 놈들은 그냥 망해야 돼. 내가 왜 쟤네들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 너같이 악하고 한심한 인간은 그냥 망해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지. 요런 마음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못된 인간들, 그냥 너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라. 너는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 하고 입을 콱 다무는. 그 교회 가서 뭘 믿어요? 알 거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괘씸하고 얄미워서 상관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 술 마시던 대로 그냥 마시고 너 망하던 대로 망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다가 진짜 망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괘씸해서 너는 지옥에나 가라. 내 천국에서 너를 볼 자신이 없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싸울 것 같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욕 나올 것 같다. 이러고서는 탁 입을 닫으면 그 피값이 누구한테 간다? 파수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유다, 고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경고해라, 경고해라. 그래서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게 경고해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그러면은 너 천국 못 가.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그런데 아이치, 네 좋은 대로 너만 그냥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가다가 정말 죽고 지옥 갔다. 그러면 책임은 나에게 없다. 나랑 상관없어. 그냥 자기 죄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심판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서는 지옥 가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눈꽃을 새 없이 바쁘셨고 정말 지칠 정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끝나고 저 마을 끝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밤이 새도록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수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뭐냐? 안 들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만 듣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 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초대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고요? 깨끗하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전하지 않고 떠났으면 나중에 너희들을 향한 피값이 누구에게 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데 우리 선생님도 꼭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게 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책임이죠. 그러나 내게 아직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전에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기관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때 보면 평균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권면에서 돌아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해서 아씨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고 아 뭐라 그러는 거야. 또 피하고 한 4번 5번 하면

0: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일곱 번, 여덟 번 하다가, 아유, 그래, 일단 한번 가보기는 하자. 요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절감 때문에, 또 오늘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죠. 아, 말하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유다 땅은 황폐해졌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왔는데 무슨 성전이 회복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는 저를 가만두지 말고 돌로 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값을 내가 찾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때를 얻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죠.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안 돌아오고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열방의 심판을 향한 메시지 대신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그 경고가 담긴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거니와 만약 에스겔이 이를 듣고도 전하지 않아서 당하는 화라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예언자 에스겔에게서도 찾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권위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택함을 받아보셨나요? 세상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 왕국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심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이지요. 다른 복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심을 굳게 믿고 그 복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사모해 보십시오. 시편 132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성을 택하셨고 그 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성막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복을 주시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집을 부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내 삶을 복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시고 채우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나의 복이 다른 곳에서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것도, 썩어질 재물이나 명예도, 나를 추종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아니고 구원과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께 택함 받고 주의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찬송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죠. 왜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공이 있는 곳,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집시였다가 목회자가 된 부흥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심이 생긴 한 남자가 부흥의 중간에 들어와 질문을 했습니다.
2: 저는 당신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1: 부흥사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성공의 비결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잡지 주님의 검의 편집자인 존 라이스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성공을 바라고 이루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원희 씨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을 예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자 믿음이 잠시 흔들려 불평을 했었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이끄신 것이죠. 우리도 약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근심거리가 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처한 우리를 위로하시기보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어 성숙하기를 더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안고 이제 더 이상 세상 염려나 유혹 때문에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져서 말로만 사랑을 논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때 지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힘들어하지 않고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돌이켜 나아가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첫째, 오랜 광야 생활이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해요. 무려 38년이라는 기나긴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랜 광야 생활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징계의 38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고생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편히 잘 사는 에돔보다 광야를 두루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고생인가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종국의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며 바라는 것들은 대개 사치품인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수품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각자 통과하는 고난의 터널이 저마다 있지요. 재정의 위기, 끝없는 질병, 꽉 막힌 관계 속에서 두루 다닌 지 참 오래되었다 하며 탄식하곤 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도 않고 내 교만을 꺾어 거룩으로 빚어가시며 세밀히 돌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돌이켜 나아가라는 사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인정합니까? 그 징계의 시간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음을 깨닫나요? 내가 없다며 아우성치는 그것이 혹시 사치품은 아닙니까?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둘째,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북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돔 지역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엄히 명령하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도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그 땅 역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돔이나 모압처럼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 부러워하지도 다투지 말고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까지 하세요. 안 믿는 친척이 아무리 부자라도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에돔과 모압은 그 길가에 정착하여 잘 살게 하시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배알이 뒤틀릴 법도 하지요. 그래도 얻어먹지 말고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세상은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르바임이니 에미미니 하며 여러 칭호로 부르지요. 우리도 그런 스펙과 사자 들어가는 칭호를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 몫의 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활동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인정하고 다투지 말며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동료의 공로를 시기하거나 내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는 않나요? 나는 직분자니까 하며 영적 우월감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무시하며 다투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는 걸 알아야 해요. 14절, 15절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고 해요. 하필 군인들이에요.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우던 내 열심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자들만 남기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영적 우월감이나 시기심으로 다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신세를 지려하지는 않나요? 마침내 멸망해야 할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아플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지난 몇년 동안 편도 때문에 열이 많이 났어요. 거의 매달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입원도 여러 번 했지요. 아플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금방 열이 내리고 오래 앓지는 않았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 옆에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할게요. 입니다. 무서운 유치원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광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 다닐 적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매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제게 광야 같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게요. 입니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사촌형에게 장난치거나 위험하게 놀지 않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사촌형을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장난을 치다 보면 제가 형을 다치게 해요. 얼마 전에도 집에 놀러 온 형을 다치게 했어요. 엄마는 저를 혼내시며 형에게 계속 장난을 치면 형이 안 놀러 올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갈수 있던 길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래 걸려서 갔대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저에게 좋은 일인 것을 알았어요. 형이 안 놀러 오기 전에 엄마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에게 장난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사촌형이 놀러 오면 사이좋게 지낼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다투지 말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몫에 자족하길 바라요. 무엇보다 내 안에 군인 같은 열심이 다

0: 죽어질 때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영적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거룩으로 빚어가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신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다투려 하는 저희의 교만과 혈기를 꺾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도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신세를 지려 하지 않고 내 몫에 자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싸움터의 군인 같은 우리의 열심이 다 죽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로 남아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잘 건너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32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32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가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앞에 31절을 보시면 비로소 교회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의 안정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150군데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을 주도했던 이 시대적인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변화, 이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믿음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담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면서 흩어진 교회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한 번의 부흥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뭘 했냐면 신방을 갑니다. 핍박으로 교회는 예루살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교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이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녔던 지역 중에 오늘은 룻다와 요빠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다와 요빠는 이 해안 지역입니다. 완전한 이방의 땅은 아니었지만 이방과 유대의 경계와 같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류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9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선교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 9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순교가 있었죠. 순교 이후에 8장을 보면 복음을 들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면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도망을 쳐야 했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신방을 갑니다. 유대와 이방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룻다와 요빠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복음이 계속 이방 세계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복음을 받는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9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작은 능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에게 있는 신방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다로 가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는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구릉지역, 평야,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방의 지배를 많이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간 거예요. 여기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옮겨간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계획에 없었던 한 중풍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그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는 그 가족들, 이분들을 신방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교회 어른을 말합니다. 교회 어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다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방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방을 하고 심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심방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방하는 사람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애니아의 집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룻다를 심방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계획에 없었던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의 가족들이 병에 잠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갇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우시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주목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기 때문에 애니아가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그 이웃들은 베드로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 선교의 역사가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외로운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심방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능력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룻다에 있다가 요빠로 내려가게 됩니다. 룻다에서 요빠는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계획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빠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잘 믿는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람어로는 다비다였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다비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헬라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도르가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많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히 많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형용사거든요. 프레일레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프레일레스. 근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프레일로우입니다. 프레일로우. 이 프레일로우가 뭐냐면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만과 비슷한 단어가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과 충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충분은 뭐냐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잔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그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게 충분한 거예요. 물이 충분히 채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충만은

그 충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잔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물이 충분을 넘어서 잔 밖으로 막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충분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두 번은 도울 수 있지만 계속 돕지는 못합니다. 왜냐? 퍼내면 퍼낼수록 자기가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충만은 다릅니다. 남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극복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충만입니다. 사실 이 프레일로 충만으로 번역이 됐죠. 충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이 프레일로에 딱 맞는 우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프레일로와 제일 비슷한 한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낭비는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그 앞에 뭘 붙였냐면 거룩을 붙여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이게 프레일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자기 방에 있던 300데나리온짜리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들고 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거룩한 낭비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 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이 음란을 고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도 낭비죠. 낭비 중에 낭비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의 사랑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향하신 거룩한 낭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간신히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겨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의 거룩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담배 피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불을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술도 마신 적이 없고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 담배 피는 분들 보니까 불 좀 빌립시다. 예.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골목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불 빌려준다고 그 사람 불이 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불이 번져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 큰 불이 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고갈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복이 임할 것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선교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하는 자의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은 나눠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나누면 나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프레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충만의 복,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계속 경험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요파에 있는 성도들이 마침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도르가가 살았을 때 가난한 과부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푸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거죠.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이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 잡히거든 그날 다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여유가 없고 이 옷이 결국 그들의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계속 이런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 가난한 과부들이 다비다의 장례식에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선행과 구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서 역사를 행하십니까? 그 선행과 구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루다에서 중풍으로 고생하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생기게만 하면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와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왕성하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 내 사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듯이 이렇게 아픈 사람 다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

오늘 짊어지고 가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하고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갑니다. 여기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28살 나이에 WEC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회를 통해서 콩고로,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콩고 북부 지역에서 병원을 세우고 또 간호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현지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 그들을 잘 돌보았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마마루카라,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누가라, 마마루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존경받던, 평생을 독신으로 헌신했던 여성 선교사였어요. 이분의 영화도 나와 있고요, 이분의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한 산모가 찾아온 거예요. 로즈비어는 열악한 수술방에서 이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산모는 살지 못합니다. 두 살 난 딸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갓난 아기 남겨두고 이 산모는 죽게 됩니다. 콩고는 적도 부근이지만 산간 지역에는 밤에 강풍이 분답니다. 그래서 기온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살려내려면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보온 물주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즈비어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주머니가 더운 물을 담다가, 뜨거운 물을 담다가 그만 터져버린 거죠. 이제 보온 물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로즈비어 선교사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고아원, 그 고아원 아이들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살 난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젯밤에 태어난 이 아기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보온 물주머니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두 살 난 그 아기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를 위해서 이쁜 인형도 같이 보내주세요. 진짜 여러분, 철없는 아이의 철없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난 4년 동안 소포라는 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오지 중에 오지였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도 아니잖아요. 적도 지역이잖아요. 적도 지역에 사는 선교사에게 누가 소포를 보낸들 그 사람에게 보온 물주머니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나절 후에 트럭이 한 대 도착합니다. 커다란 소포 꾸러미를 내려주고 로즈비어 씨 여기 사인하세요. 그리고 간 거예요. 소포 꾸러미 안에 보온 물주머니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무로 된 보온 물주머니가 나왔다는 겁니다. 로즈비어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소포차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오후에 소포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있는데 그때 옆에 루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낸 인형도 찾았어요? 중년 선교사, 이 선교사에게 누가 아기 인형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소포 꾸러미 안에는 이쁜 아기 인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로즈비어 선교사가 영국에 있을 때 섬겼던 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로즈비어 선교사에게 보온 물주머니를 보내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순종해서 5개월 전에 보냈던 소포가 그날 딱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무슨 오지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0: 믿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믿음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안정이 찾아오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방 중에 들렀던 루다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병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파에서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도르가의 그 충만했던 선행과 구제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녀가 만들어준 속옷, 그녀가 만들어준 겉옷을 받아입은 가난한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던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룻다와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위축되어졌던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런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위축된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일어나도록,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국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의 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도.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거룩한 왕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디든 오늘 아침 출근길 차 안이든 주방이든 혹 병원 침상이든 그곳은 바로 찬송이 있는 곳,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지금 연습하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전국의 지사에서 최선을 다해 2026년

쭉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들입니다. 이 70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지금 열정을 다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 이 700명의 순전한 입술의 고백, 이 찬송의 고백, 그 고백 속에 그 왕좌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임재의 찬양들이 이번 8월 13일과 14일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침 생방송에서 있었던 간증 들으셨죠? 4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는데 글쎄 하나님께 속상해하면서 막 원망하고 좀 절망이 될 때 그때 우연히 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회복이 돼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하는 간증. 어제 저는 그 권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어린이 합창 단원들의 이 연습 가운데 이렇게 작은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란 찬양.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오늘 아이자야 61 워십밴드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거룩, 거룩, 거룩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께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들의 이 아침의 고백을 저는 들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이 일상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송이 전해질 때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답답함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참 많은 때를 묻히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하긴 하지만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처럼 이렇게 좀 빠져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순수한 감격이 있기보다는 습관처럼 형식된 뭐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찬송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하는 작은 찬송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더 이렇게 찬송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많이 알려주시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데요. 아주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 그리고 지금 느낌 아마 오신 분들은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8월 13일과 14일, 13일 목요일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14일 금요일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름 휴가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여수로 오세요, 익산으로 오세요, 오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전북 극동방송, 전남 동북 극동방송 두 분의 지사장님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특별한 모닝 인터뷰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 메들리예요. 우리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연합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로 함께 하시거나 지금 유튜브상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거든요. 윤경자님, 김청심님, 이미와 서정이, 엄양숙, 추승철, 박숙희, 랄랄라 6584님 외에도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0: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아, 그럼요. 너무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네. 이 메들리 작년에 있었던 네. 이 찬양이거든요.
1: 네.
0: 이게 또 영상으로
1: 장관이더라고요.
0: 보니까
1: 영상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야, 지금 우리 백은주님도 네. 감동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정말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공연이 정교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죠?
1: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보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또 댓글도 달렸는데요. 진짜 보물이에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네. BTS보다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 좋다.
1: 아, 맞습니다.
0: 합창단 가족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며 네.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먼저는 함께 지금부터 볼 영상이 또 있고
1: 네 맞아요
0: 나눌 은혜가 있는데요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죠?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영상들도 저희가 준비 많이 해뒀으니까요.
0: 예.
1: 여러분들 보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조재희님도 네. 잘 들어오셨고요.
1: 잘 들어오셨습니다.
0: 그리고 아이디 세마포8158님도
1: 네.
0: 혜성교회 전권사님 어저께 참여하셨던
1: 맞아요.
0: 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또 아이디로 들어오셨고 윤효승님도 한보충님도 그리고 김정란 이사야리 김덕호님도
1: 네.
0: 저 나라사랑축제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1: 네.
0: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정말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 수현 PD님
1: 네.
0: 지금 언제 진행되는 거죠?
1: 지금 8월 13일과
0: 그렇죠.
1: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일단 13일은 여수에서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열립니다.
0: 맞습니다.
1: 너무 기대돼요.
0: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오늘 그래도 여기서 두 분의 지금 지사장님을 저희가 잠시 후 연결할 건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수현 PD님 지금 각 지사가 이제 전국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이제 준비하는
1: 네.
0: 여수 그러니까 전남 동도 극동방송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익산 전북 극동방송 우리 직원들 지금 더 특심을 다해서 지금 열심을
1: 그래요.
0: 다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 지사장님들 한번 오늘 연결해 보면 좋겠거든요.
1: 너무 좋아요.
0: 자, 오늘 네. 먼저 네. 지사장님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1: 아,
0: 그리고
1: 좋습니다.
0: 중간에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먼저는 전북 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그리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우리 동시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와.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박수. 야, 오늘 동시 연결을 했습니다.
1: 네.
0: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1: 이런
0: 특별히.
1: 앵글은 처음이에요.
0: 처음 앵글입니다. 오늘 네 명이 지금 등장을 해서 저희가 함께 하는데 우리 이선아님 TV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더니 참 좋네요 하셨는데요.
1: 와, 네.
0: 먼저 우리 전북 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 생방송에 이렇게 우리 전북 지사장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또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익산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축제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좋습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3: 네, 방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출근 대표 프로그램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출연시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네.
0: 이 또 뭐 전국에 많은 지사장님들 계신데 이 또 두 분을 보면은 더 요즘에 진짜 정말. 제가 안마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1: 워낙 지금 고생이 많으셔서.
0: 네, 뭔가 네. 지금 더 제가 이렇게 특별을 막 커피를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은. 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8월 이제 4일이란 말이에요. 기대...

0: 차이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8월 14일 날 저녁 7시 반에 익산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익산에는 오랜 시간 지역의 그 신앙과 역사를 함께 지켜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0: 예.
1: 남든교회나 대장교회나 고현교회, 재석교회, 이런 교회들이 3.1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이 많은 역사와 유래가 깊은 교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개최되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욱 익산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우리 국제사장님이요?
2: 네, 저희 방송사는 여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동방송 의뢰로 개국 11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뜻깊은 해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함께 이처럼 감동적이고 웅장한 나라사랑축제를 요새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로 큰 영광이고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되는 것인데요.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 그 어떤 말보다 큰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이제 8월에 우리가 이제 이 공연이 있고 이 축제가 있는데
3: 네.
0: 7월 달에 오.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의 수현 PD님
3: 네.
0: 함께 모였잖아요.
3: 맞습니다. 7월에 우리 천안에서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제주를 제외하고
0: 예.
3: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아,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좀 영상으로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우리 국제사장님 한홍근 이사장님도 오셔서 아주 정말 우리 아이들을 또 지도하고 했는데 그날 우리 자모님들 선생님들 다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3: 네.
0: 그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 그러니까요.
0: 700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나?
3: 딱딱 맞나?
0: 야, 네. 지금 아주 짧은 영상인데
3: 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0: 이거는 그냥 목소리 듣는 것보다 꼭 보시면 좋겠고. 그럼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영상 참여 가능할까요?
3: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링크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정상호 장모님 잘 들어오셨고요. 인천 성남동의 빛과 진리교회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리뷰관님도 좋습니다.
3: 네.
0: 자,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보셔요. 5, 4, 3, 2

0: 미소까지 연습을 합니다. 스태프들하고 친구들과 함께 촬영한 시간이에요. 와, 이렇게 뛰면서 촬영하는
1: 열정이 느껴지네요.

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 네. 와. 아, 너무 감동 영상이에요.
0: 야,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2: 네.
0: 그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2: 아, 정말 저는 처음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1: 네.
2: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0: 예.
2: 또 그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 익산에 와서 익산 전주 군산 시민들을 초청해서 찬양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벅찼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2: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 집회는 정말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0: 우리 국제사장님은요?
3: 네, 네, 저 또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어린이합창단 순회를 함께 했는데요.
1: 네.
3: 그 어린이합창단 순회를 가면 다들 우리 사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어린이합창단의 열정이 있어요.
1: 맞아요.
3: 그 무대를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우리 지사님들과 우리 직원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협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모아서 이번에 여수와 익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수현 PD님,
1: 네.
0: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한 여러 목적 중에 하나 큰 목적이요.
1: 네.
0: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우리 지금 익산과 또 여수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가를?
1: 아, 가야죠. 여수, 익산 또 너무 좋은
0: 우리 수현 PD님은 이번 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갑니까?
1: 저요.
0: 네.
1: 여수로 가야죠.
0: 여수.
1: 아, 익산으로.
4: 저는...
1: 아, 죄송합니다.
0: 지금.
1: 아, 왜냐면 13일에 이제 요.
0: 네.
1: 13일에 가려고.
0: 지금, 지금.
1: 아, 죄송합니다.
0: 전북 국동만 지사장님 살짝 지금.
1: 아, 죄송합니다. 네. 여수 갔다가 익산 가겠습니다.
0: 네, 지금 두 곳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1: 네.
0: 됩니다.
1: 네. 네.
0: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1: 네.
0: 지금은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방송을 또 전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데 이 여름에 휴가의 기간에 정말 각 지역 한번 또 자랑돼 주시고 이 시즌에 이 지역에 또 나라사랑 축제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다. 먼저
1: 오, 맞아요.
0: 우리 전북극동방송 우리 한지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2: 네, 익산에 있는 이 전북극동방송은요 인근에 전주와 또 군산이 가깝게 있거든요.
1: 오, 맞습니다.
2: 20분, 30분 거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산에는 정말 빵, 과자, 음식,
1: 네.
2: 바다, 뭐 가릴 것 없이 맛난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0: 이야.
2: 그리고 또 전라도의 음식을 더 자랑하는 고풍의 도시, 또 전주 있잖아요.
1: 예.
2: 전주, 또 전주 한옥마을,
1: 오.
2: 그리고 전주 음식, 뭐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익산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여러분 익산으로 휴가를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전북 익산에서
1: 네.
0: 익산 실내체육관입니다.
1: 네.
0: 8월 14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여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3: 네. 네, 방송하는 여러분, 올여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행지는 바로 여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수시에서 세계선 박람회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해인데요.
1: 오,
3: 네. 전국의 13개 지사에서 모인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 축제에 꼭 참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1: 뭔가요?
3: 아이들이 고향역에서 출발해 남행열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냈는데요. 여수에 도착한 아이들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은 섬섬 여수와 대한민국 대표 미항인 여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어서 사랑과 여수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과 믿음을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요새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국제사장님이
2: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1: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지금 이 아침에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2: 맞습니다.
1: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2: 네.
1: 그리고 단 하나의 대형 집회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정말 이 안전관리도 너무 중요하고
2: 맞습니다.
1: 오고 가는 길도 중요하고
2: 네.
1: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기도 요청,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요.
2: 네.
1: 먼저 우리 국강표 지사장님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실까요?
0: 네. 행사가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 준비는 물론 안전과 날씨 그리고 모든 출연진 참석하실 시민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 영광이 되도록 매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1: 아멘. 좋아요. 우리 한지 사장님.
3: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더 전지사에서 중앙사를 비롯한 많은 운영위원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터인데요. 오고 가는 걸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또 무엇보다도 시설이 대형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과 또 건강, 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에서 진행되는 이 두 차례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2: 네.
1: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지금 많은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우리 또 부모님들
2: 네.
1: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정말 함께 노력해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오늘 마무리로 우리 학생들의 이 찬양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우리 한홍근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응원의 기도 오늘 함께 또 방송 가족들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하는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홍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겠습니다.
3: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수와 익산에서 2026년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침체된 이 호남 지역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1: 아버지.
3: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3: 전국에서 아멘. 또한 오고 가시는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우리 모든 우리 합창 단원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기업의 권을 두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때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극동방송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1: 아버지.
3: 함께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 지치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 아멘.
1: 아멘. 오늘 두 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사에서 참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전북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0: 함께 할 텐데요. 영상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기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 진짜 저 타지에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를 전북 익산이든 아니면 여수든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혹시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와,
0: 지금
1: 네.
0: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와, 지금 사연들이요.
1: 네.
0: 오는데요.
1: 오고 있습니다.
0: 저희 다섯 분 한번 선정해 볼까요?
1: 좋습니다.
0: 한번 지금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야, 정말 타지에 계시는데 내가 여수 아니면 익산으로 이번 휴가 기간에 꼭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 네.
0: 저는 먼저

0: 모두 참석할 거예요.
1: 두 분 다 가신다고?
0: 주셨어요.
1: 이야.
0: 저보다 나으시네요.
1: 할렐루야.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대단한 분이세요.
0: 좋아요.
1: 자, 저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네.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쭉 왔는데.
0: 좋습니다.
1: 지금 1671님. 저는 용인에 있습니다.
0: 용인에.
1: 이번 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맛보려고 꼭 여행 가겠습니다.
0: 우와.
1: 익산으로 가족이 떠납니다.
0: 익산으로.
1: 지금도 설레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축복합니다. 1671님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0: 네.
1: 1671 됐고요.
0: 1671님.
1: 한 번 더요.
0: 오, 한번 쭉 볼게요. 오, 네, 우리 2159님.
1: 2159님.
0: 임산부입니다. 태교로 아이에게 찬양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수로 가요.
1: 여수로 라고. 간다고 임산부가?
0: 야, 가실 수 있어요? 네? 가시는 거죠?
1: 네. 가는 거죠. 네.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네. 타는데.
0: 아, 그럼요.
1: 5010님, 저 익산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0: 오.
1: 73세, 우리 김성님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0: 네.
1: 일주일에 3일을 투석을 하신대요.
0: 아이고.
1: 그런데.
0: 네.
1: 불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익산으로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셨대요.
0: 와.
1: 어머님과 함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5010님 메모했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럼 다섯 분 된 건가요?
0: 네, 다섯 분 됐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다섯 분에게는요 저희가 통닭 상품권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우, 너무 좋네요.
1: 자, 오늘 마지막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0: 네.
1: 수현 PD님 마무리해 주시죠.
0: 네, 여러분 꼭 여수 익산으로 이번에 여름휴가 꼭 가시길 바라고요. 여수 가시면 이제 게장이랑 딸기 찹쌀떡 드시면 되고요. 군산 가시면 이제 빵이랑 단팥빵이랑 짬뽕 드시면 됩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 신청합니까? 라는 분이 계세요.
0: 네.
1: 자, 오늘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나라사랑 축제, 그러니까 나라사랑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0: 나라사랑
1: 저희가 안내고 링크 포스터도 있고 오늘 사실은 오프닝에 또 센스 있게 포스터를 다 제가 해놨습니다. 오프닝을 받아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신청하시고 전화 신청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0: 네.
1: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나라사랑 축제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8월의 뜨거운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김수현이었습니다.
1: 기술의 도움입니다. 우리 윤석주님,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어떤 개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3절 말씀 속에서 또 4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르게라는 단어 혹은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할 때 모르게 뭐 구제를 하거나 뭐 헌금을 할 때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또 원리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도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한 분께 집중해서 아무도 모르게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려가는 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어떤 그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을 좀 더 이렇게 잘 가꾸고 좀 잘 포장하고 또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조금 더 근사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물론 좀 더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구나 그런 필요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뭐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한 기도, 보여지기 위한 구제, 보여지기 위한 봉사,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것,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그런 욕구가 저에게도 그렇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쓰신 분이 그날의 그 큐티 내용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글을 쓰신 분은 해오른 누리의 이호찬 씨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왕과 꽝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사무엘상을 저희가 묵상하던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 성경 뒤에 붙여놨어요. 왕과 꽝.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을 찾아보니 왕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금, 군왕, 패자, 황제, 거서관, 차차옹, 마립간, 엠페라토르, 차르, 파라오, 또 가수왕, 저축왕, 요리왕, 낚시왕, 실험왕, 선박왕, 수익왕, 먹거리에도 왕만두, 왕돈가스, 왕갈비, 왕냉면, 왕감자탕, 그 밖에도 왕잠자리, 왕거미, 왕오징어, 왕벌, 왕. 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 글을 쓰세요. 왕이 되면 좋은 것이 많기는 한가 봅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곳에서 왕이 되고 싶어 난리도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오래전에 왕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정리하세요. 나라에 왕 잘못 세우면 나라가, 내 속에 왕 잘못 세우면 내가 그냥 꽝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 되죠?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 성경 뒤에다 이걸 적어놓고 붙여놓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매일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왜요? 내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오늘도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글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뭐 소그룹 리더의 인정, 뭐 목회자의 이런 걸 원할 때가 뭐 다분히 있겠죠. 그게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날 조금 막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막 칭찬해주지 않으면, 뭐 목사님이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 막 침체에 빠지게 되고,
아, 나 교회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막 이러는.

0: 이런 현상이 더러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사람의 그런 인정,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갑자기 누가 그 소그룹 리더나 뭐 목사님이나 아 누가 또 이렇게 탁 알아주고 또 한마디 건네주고 또 어깨 두드리고 그러면 아 조금 더 견디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또 되는 거 있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 격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모르게만큼, 모르게라는 그런 단어 또는 그런 개념만큼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다른 특별히 성경 버전에는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는 뭐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문구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부담 갖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보여지기 위한 봉사나 헌금 후회하게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구제 역시 상처를 낳게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 실망하게 됩니다. 모르게 하는 것, 모르게 하는 것, 모르게, 그것이 내려가는 삶이 아닐까요?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山。
1: 애청자여러분의삶에유익한정보를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실로암복지회에서8월창단을앞두고실로암앙상블단원을모집합니다음악을향한열정과사랑이가득한분들이라면누구나지원이가능합니다모집분야는합창파트와연주파트며연주파트는드럼어쿠스틱기타색소폰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플루트로모집하고있습니다7월31일금요일까지신청을받고있으며8월창단식이후첫연습이예정돼있습니다연습은매주토요일장소는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쉼터연습실입니다지원및자세한사항은 010-6363-1030 번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한국장애인예술협회지원사업선정클라리넷티스트박혜성군의클라리넷연주회피리부는혜성이와이상한나라의초대가8월22일토요일저녁6시울산중구문화의전당에서열립니다전석무료로진행되며발달장애클라리넷티스트박혜성군의순수하고아름다운연주와울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의특별무대까지예정돼있습니다여러분의많은기대와참석을부탁드립니다부산수용로교회청년국주체로청년과청년사역자를세우는더플로우캠프가열립니다8월17일월요일부터19일수요일까지부산수용로교회에서열리며강사로페이지처치신재웅목사나눔교회조영민목사시광교회이정규목사수용로교회김배광목사우리는교회박광리목사가나섭니다한국교회를섬기는청년과사역자라면누구나참여가가능한더플로우캠프의등록및자세한사항은부산수용로교회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맑고순수한목소리로하나님을찬양하며멋진퍼포먼스를자랑하는울산극동방송전속어린이합창단에서신입단원을모집합니다한국교단이인정하는건전한교회에출석하는초등학교2학년에서6학년까지의학생이라면누구나지원이가능합니다여러분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신청및자세한사항은단문50원의유료문자 #3927번으로어린이라고문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도로 중에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눈 씻고 봐도 오르막길인데 차가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거나 혹은 반대로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 걸으면 마치 오르막길처럼 숨이 차게 느껴지는 그런 도로를 도깨비 도로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 도로는요, 뭐 심령 현상 같은 건 아니고요. 지평선이 보이지 않고 또 주변의 지형지물까지 비스듬하게 형성돼 있어서 눈을 속이게 하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깨비 도로를 보고 있으면 문득 잠언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 어쩌면 사람 시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사람 눈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는 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기울기를 읽어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바르게 보여도 굽어있는 길과 굽고 협착한 듯 보이나 결국 생명으로 향하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걸으시겠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찬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1: 네. 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계속.
0: 그러니까요. 네. 그 보셨어요? 어느 지역이 거의 40도에 최고 기온이 육박을 했고 네. 오늘 저희 울산 지역도 최고 기온이 38도 정도 될 거다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아이고. 저는 아시고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셨군요.
1: 네, 그렇진 않습니다.
0: 네. 네, 어떤 네 다른 의미가 있으신가요?
1: 그냥
0: 평소와 다르신데?
1: 네, 휴가를 사람들이 많이 가서
0: 아,
1: 저도
0: 그렇군요.
1: 분위기만.

0: 맞춰볼까 하고.
1: 아니면 분위기만 맞추시는 거예요?
0: 네.
1: 가셔야죠.
0: 그러게요. 가야 되는데, 저도.
1: 네.
0: 네. 가겠죠, 뭐.
1: 언제쯤 가시려고. 네. 아, 그쵸.
0: 네.
1: 네. 늘
0: 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네. 또 휴가 같은 시간이 아닐까.
0: 아멘.
1: 네. 어디 보세요, 목사님. 네. 진심을 담아서, 네.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지 근황을 여쭙고 싶어요. 좀 바쁘셨나요?
0: 네, 그래도 이제 저희는 바쁜 행사들이 다 끝나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보내고 있고요. 더위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1: 생각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워크 블레싱이었나요?
0: 네.
1: 네. 어떻게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신방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0: 네.
1: 네,
0: 뭐
1: 지금,
0: 수요일에는 뭐
1: 네.
0: 패밀리 블레싱, 뭐 금요일에는 워크 블레싱, 이제 그냥 좀 제목은 거창한데요.
1: 아니요.
0: 그냥 이제 신방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1: 네.
0: 금요일 배때 함께 보여드리면서 또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1: 네.
0: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요.
0: 시작은 안 했고요. 영상을 이제 좀 모아서
1: 네.
0: 편집본들이 좀 생기면
1: 네.
0: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도 인사를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 9507번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 407 하나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문자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괜찮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오케이. 무더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케이.
1: 오.
0: 기적 같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 아멘.
0: 보내주셨네요. 아유.
1: 네. 아, 그러네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오케이다라고 하셨는데,
0: 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어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0: 네.
1: 우리 3868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와. 목사님과 하은 PD님 반가워요. 와가 인상적이네요.
1: 근데
0: 네.
1: 와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와! 이 정도 톤은
0: 아,
1: 돼야 하지
0: 그렇군요.
1: 않을까요?
0: 아,
1: 네.
0: 죄송합니다. 좀 다시 읽을게요.
1: 예.
0: 와.
1: 좋습니다.
0: 네. 아, 이게 참
1: 네.
0: 연기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1: 어려우시죠?
0: 예.
1: 네, 제가 읽을게요.
0: 네.
1: 와, 목사님과 하은 PD님 반가워요. 오늘의 은혜로 또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늘 이렇게 우리 SOS에만 보내주시는 애청자님이시기도 한데,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낸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오늘도 갈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1: 목사님. 네,
0: 너무
1: 오늘.
0: 감사하네요.
1: 네.
0: 네.
1: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딥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 주제 찬송가를 한곡 듣고 이 찬송가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찬송가로 함께할까요?
0: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1: 아멘.
0: 찬송가입니다.
1: 네. 참, 이 찬송가는 제목만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저희가 함께 기대하고요. 앞서서 찬송가도 함께 들으시면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겠습니다. 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이 본문과 제목 말씀해 주세요.
1: 네. 시편 57편 1절을 통해 주님의 날개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시편 57편 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 아멘.
0: 아멘.
1: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곡은 윌리엄 쿠싱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쿠싱 목사님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2년 소천하시기까지 미국의 뉴욕 주변 지역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화려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따뜻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모님은 해나 사모님이신데요. 섬세한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닥쳐옵니다. 결혼한 지 16년 만에 해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사님의 건강도 악화됩니다.
0: 아이고.
1: 목소리까지 잃게 됩니다. 소중한 아내.

0: 아내를 잃고 목소리마저 잃었습니다. 27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던 그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쿠식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이제 저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보여주십시오. 인생의 반쪽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사역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 아멘.
0: 주님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1: 아멘.
0: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찬송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1: 아멘.
0: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잃은 설교자에게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말이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찾습니다. 쿠식 목사님이 경험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의 평화를 오늘 본문에서 시편 57편 기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시편 전체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재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인생의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시오.
1: 아멘.
0: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십자가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큼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의 기도가 주의 날개 그늘이 됩니다.
1: 아멘.
0: 십자가를 넉넉히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고달픈 세상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쿠식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1: 아멘.
0: 어떤 돌보심을 받으셨을까요? 쿠식 목사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소리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찬송 시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약 300편의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하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나라와 교회에서 그의 찬송이 울리게 하셨습니다.
1: 아멘.
0: 비록 목소리를 잃었지만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갈망했던 그의 메시지는 더 크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날개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는 고달픈 세상길 걸어가는 이 땅에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 아멘.
0: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1: 아멘.
0: 모든 것 잃은 상처가 회복되는 위로가 있고 돌보심이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잃어버린 목소리로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1: 아멘.
0: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는 상처까지도 찬송이 됩니다.
1: 아멘.

0: 아멘. 마커스 워십의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개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선교사님, 그 외에도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을 뵙는데, 그분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 이제 잠시 찬양 나가는 중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참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저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덮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42번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찬양 힘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9096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이 좀 없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정말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SOS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뵙도록 할게요.
1: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전에는 여름 휴가도 저한테 주시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0: 오히려 지금 계속 생방송 하시면서,
1: 그러니까요.
0: 매주 아침을 깨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1: 더운 여름에 수고하시는 우리 극동방송 직원분들 생각하면 제가 휴가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극동방송을 함께 들으며 휴가를 떠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들으며 휴가 기분 낼수 있고요.
0: 아멘.
1: 또한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이중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맞습니다.
1: 그리고 극동방송 직원분들처럼 휴가 가는 분들의 그 휴식과 쉼을 위해 오히려 더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줄 때는 사람에게 주지만 받을 때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준
0: 아멘.
1: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준것 이상으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십니다.
0: 아멘.
1: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0: 아멘.
1: 하셨습니다. 무더위, 열대야에 지치지 마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찬송과 기도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 충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휴가 얘기 못 꺼내겠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많이 꺼내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목사님처럼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애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더운 여름철에도 힘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SOS는 생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빠르게 방송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극동방송 애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SOS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